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중룰의 소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같이 된 돈이 있지 얘만 좌사여보 나기 후박고에 다시 우틴 바가보 너게 말 안 잡소 나도 선바지나 매력길에 터져 터져 터져
1: 네, 이어서 장종노래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고 소장 가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의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9월 10일부터 철도 부문은 기존 철도 원활 이용 상용 승객 회원 서비스를 바탕으로 상용 승객 회원 중 교원 군체를 상대로 포인트 우대를 적용하고 철도 1, 2, 3용6 모바일 앱에서는 동시에 교원 자격 정보 확인 전용 구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회원 포인트는 기차표 교환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승차권은 8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됩니다. 8월 27일부터 철도 원활 이용 상용 승객 회원 중 교원은 철도 1, 2, 3용6 모바일 앱에 교원 자격 정보 확인 전용 구역에 로그인하여 교육부 전국 교원 관리 정보 시스템에 정보와 해소 검증을 거쳐 교원 신분을 확인한 뒤 9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열차를 사용할 경우 표면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상용 승객 회원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를테면 일반 상용 승객 회원이 1,000원을 지불해 표를 구입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5,000포인트를 받아 50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 반해 상용 승객 회원 중 자격 확인을 통과한 교원은 1,000원을 지불해 표를 구입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10,000포인트를 받아 100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무엇 때문에 전당은 청년 사업을 전략적 사업으로 삼고 틀어주어야 한다고 하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산서의 첫 동네 황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성도 무후사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116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전당은 청년 사업을 전략적 사업으로 삼고 틀어져야 한다고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당은 청년 사업을 전략적 사업으로 삼고 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론단은 당과 국가 사업 전 국민에서의 청년 사업의 전략적 주의를 깊이 있게 제시한 것으로서 새 장정의 길에서 청년 사업을 잘 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지도적 우위를 가집니다. 첫째, 청년 사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후계자 양성 및 그 양성 사업의 본영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계됩니다. 청년이 흥하면 나라도 흥하고 청년이 강하면 나라도 강해집니다. 가장 생기발랄하고 그 어느 군치보다도 꿈으로 가득 차있는 청년들이 바로 미래의 지도자이자 건설자입니다. 청년들의 리상신념, 정신상태와 종합자질은 한 나라의 발전활력의 중요한 구현이자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리상이 있고 책임을 떠오면 청년들이 있어야 나라에 전도가 있고 민족에게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이로부터 청년 사업은 절대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홍색 강산이 영원히 색을 바라지 않고 당 사업 그리고 중화민족이 영성 속에서 발전하는 것과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 사업이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청년 사업은 지난 시기는 물론 지금이나 앞으로도 당 사업 중에 한 가지 전략적 사업입니다. 청년 사업을 잘하면 우리는 분토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부단히 강대한 힘을 얻게 되고 한없이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청년 사업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소중한 경험이자 훌륭한 전통입니다. 광범한 청년들을 대표하고 청년들의 신뢰를 얻고 청년들의 의거하는 것은 우리 당이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군제 된 그날부터 청년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청년들을 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희망으로 간주했습니다. 1차 당대회에서는 당의 예비학교로 청년단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했습니다. 1922년 5월 5일 당의 직접적인 배려와 용도 하에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 탄생됐습니다. 혁명과 건설과 개혁의 집안 역사 시기에 당은 시종 청년들을 각별히 중시하고 관심하고 신뢰했으며 광범한 청년들이 신념을 확고히 하고 당을 따르며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고 나라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이바지하도록 조직하고 인도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신시대에 어떤 청년을 양성하고 청년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답했습니다. 또한 청년 사업을 확고히 틀어지고 광범한 청년들이 독의 백년이라는 분토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이 시대의 주제에 걸맞는 리상과 신념을 수립하고 시대가 부여한 역사적 책임을 과감히 짊어지고 생력군과 덜격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이루어내는 데 청춘의 힘을 이바지했고 중요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당과 인민사업의 발전은 한 시대 또 한 시대 포부를 가진 청년들의 분투와 기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셋째, 신시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중대하고도 시원한 우위를 가집니다. 신시대의 중국 청년들은 더욱 자신자강하고 뛰어난 사고와 분석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더욱 생기로 차 넘치고 과감하게 혁신하고 창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종 사회사조의 현실적인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리상과 현실, 주의와 문제, 리기와 리타, 개치와 군체, 민족과 시기 등면에서 사상적 곤혹을 느낄 수 있으므로 더 깊이 있고 세심하게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목적성 있게 해결하여 광범한 청년들이 리상이 있고 과감히 책임을

0: 지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분타는 신시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청년들을 더욱 잘 단합하고 조직하고 동원해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풍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하도록 하는 것은 새 장정의 길에서 청년 사업을 잘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전당은 당섭 후계자 양성이라는 이 군분대계에 입각하고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 양성이라는 이 군분과업을 확고히 파악하며 두 높은 정치적 책임감과 강렬한 의료사적 사명감으로 청년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의 과학적인 이론으로 청년들을 무장하고 당의 초심과 사명으로 청년들을 감화시키며 청년들의 절친한 친구, 청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자, 청년 대중들의 길잡이가 되어 광범한 청년들이 확고부동하게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실천해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인도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력동적인 실천 속에서 청춘을 찬란하게 빛내도록 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전당은 청년 사업을 전략적 사업으로 삼고 틀어줘야 한다고 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소연 가수가 부릅니다. 순간만이 아름답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제13회 길림성 시민문화제 민족실내악단 특별음악회가 길림성 장춘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음악회는 경전 전승과 개편 창작 두 부분으로 나뉘어 고전의 운치와 현대의 미감을 함께 갖춘 민족실내악 작품 10여 곡이 연주되었습니다. 비파, 고쟁, 양금, 완 등 전통 악기들이 저마다의 음색을 뽐냈고 연주가들은 현을 붙삼아 중화 전통 음악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경전 전승 부분에서는 비파 합주 신면 내복이 첫 곡으로 연주되어 힘있는 현음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덕해가 창작한 춘잠은 신강의 음률로 무사헌신 정신을 노래했고 비파 사중주 여름은 생동감 있는 음표로 서역 여름의 다채로운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비파와 고쟁의 이중주 춘강 화월야는 봄밤 강가의 정취를 차분하게 전했으며 연주가 끝난 뒤에도 잔잔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비파 연주 먼 곳에서 온 손님이여 머물러 주세요는 이족 인민의 정서를 흥겹게 담아냈고 비파 사중주 대만 풍정은 대만의 음조를 활용해 량한 동근 동원의 문화적 혈맥을 전달했습니다. 개편 창작 부분에서는 길림성 작곡가 양영택의 민족 현악기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봄의 왈츠는 3박자 리듬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를 담았고 활발한 다람쥐는 재치 있는 음색으로 숲속의 정경을 그렸으며 초원의 준마는 힘찬 리듬으로 광활한 초원의 기운을 전했습니다. 현악 합주 만리화는 강남 민호의 선율을 청아하게 표현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을 편곡한 연주는 힘찬 리듬으로 동서양의 조화를 선보였고 붉은 산호 상상곡은 홍색 고전에 대한 경의를 담아 연주가 끝난 뒤에도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전통 민악을 바탕으로 시대의 새로운 소리를 더하며 장춘 시민들에게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깊이와 활력을 전했습니다. 천리수색 풍불대지 왕건구 유화 작품전이 일전에 신강 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2026년 길림성 문화 고품질 발전 전용자금 지원 프로젝트로서 이번 전시는 유화 예술을 교량으로 삼아 길림과 신강 두 지역 간 문의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길림성 미술가협회 주석인 왕건국은 지종 동북의 뿌리를 내리고 유화 작품들을 꾸준히 창작해왔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길림의 생태적 아름다움, 공업 문명, 홍색 문화와 일대일로 등 핵심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중국 미술가협회 주석 범적안은 왕건국은 탐구와 창조를 지속

0: 태운 예술가라며 천산과 장백산이 함께 웅장하고 동북과 서북의 문화맥이 서로 이어져 있다며 이번 전시는 왕근국 선생의 예술상 큰 수확이자 신강 미술계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학술 교류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왕근국은 신강 관객들에게 백산 송수의 길림은 넓고 비옥한 흙토지가 있는 곳으로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길림은 동북항일연군의 창건지이자 동북해방전쟁의 발상지이며 항미원조의 후원지입니다. 또한 세종국 자동차 공업과 영화 사업의 요람이자 중국인민 항공 사업의 요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신강 미술계와의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왕근국은 신강 미술관의 대표작 10월의 논을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유화를 통해 두 지역 미술계의 교류를 넓히고 신강 관객들에게 동북 유화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8월 31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대학과 초중, 고중, 소학교가 2026년 가을학기 개학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교육사업위원회와 연변 조선족 자치주 교육국이 주최하고 연길시 교육국이 협조한 내일의 태양을 받들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음악사상 정치 수업 및 전주 대학 초고중 소학생 개학 첫 수업 활동이 주 회장인 연길시 연하소학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개학 첫 수업은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며 함께 개학 첫 수업을 듣자를 주제로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개의 주회의장과 전주 사천여 개 학급 분교실이 동시에 연동하는 수업 모식을 취해 전주 15만여 명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이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이번 수업은 역사를 노래로 엮고 노래로 역사를 풀어내는 몰입형 교육 방식으로 연변의 70여 년 발전 과정을 따라 동만 지역의 홍색 역사를 돌아보고 원봉수로 건설 이야기를 전했으며 당과 국가 역대의 지도자들이 연변에 대한 관심과 당부를 되새기고 진달래와 장백송에 담긴 연변 정신을 해독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교육사업위원회와 연변 조선족 자치주 교육국은 주내 각 학교에서 개학 첫 수업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사업을 심화하고 대학 초고중 소학교 사상 정치 수업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며 덕을 갖춘 인재 양성 근본 임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실천으로 삼아 음악 사상 정치 수업 활동을 시작으로 조제 반회 국기 아래의 연설 연학 실천 지식 경력 경전 랑독 등 일련의 교육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당과 조국,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교육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은 민족 단결의 근본이자 변강 안정의 토대이며 인재 양성의 핵심이라면서 향후 건강제일 교육 이념을 성실히 실천하고 다섯 가지 교육 병행 사업을 심화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전면적 발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대학, 초고중, 소학교 사상정치 교육 일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통용언어 문자 보급 선전주, 민족 단결 진보 선전달 등 일련의 활동을 펼쳐 학생들의 어려서부터 확고한 신념과 애국심을 갖추도록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저녁 2026년 연길시 대중문화활동인 즐거운 연길 대무대 폐막식이 길림성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길시 문화관광국에서 지도하고 연길시 문화관에서 주최했으며 지난 6월 10일에 가동된 이래 근 3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마다 시민과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학교와 가도, 지역사회, 민간예술단체 등이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 기악, 무형문화유산 전시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연길의 대중문화 활력은 물론 민족 단결과 조화로운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길림성 연길시 문화관 관계자는 즐거운 연길 대무대는 연길을 대표로 하는 대중문화 브랜드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계속 마련해 민속 문화와 생활의 정취가 살아있는 문화 관광 명소로 가꾸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 조선족 자치주 현시 축구 리그가 8월 30일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총 7라운드에 걸친 치열한 접전 끝에 용정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연길팀이 준우승을, 훈춘팀이 3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결승전이 열린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는 근 2만 명에 달하는 관중이 몰렸습니다. 이목을 집중시킨 경기였던 만큼 그라운드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관중 속도 따라서 들썩였는데 8개 현시에서 모인 응원단과 명태 응원단이 저마다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 관광 컨텐츠를 접목한 개성 넘치는 응원전으로 열기를 더했던 것입니다. 한편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연길팀과 용정팀의 마지막 맞대결은 90분간의 각축 끝에 용정팀이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용정팀은 7전 7승이라는 완벽한 성적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용정팀의 리진이가 최다 득점자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화룡, 돈화, 용정, 왕청 4개 경기 구역이 우수 경기 구역상을 받고 연길, 도문, 안도, 훈춘 4개 경기 구역이 최고 인기 경기 구역상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이번 연변 리그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체육국과 각 현시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주 8개 현시에서 각기 1개 팀을 구성해 참가했습니다. 홈과 원정 단일 리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총 28회의 대결이 펼쳐지며 올여름 축구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7월 개막 이후 전반 과정이 프로리그 수준에 맞춰 운영되었고 7라운드 내내 박진감과 긴장감이 넘치는 명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제1회 대회의 우승팀은 연길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오늘 시간에는 산서의 첫 동네 황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소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산서의 첫 동네 황성촌의 깊고 아늑한 황성의 정원에 서서 비바람에 퇴색한 푸른 벽돌과 창틀에 새긴 글자를 만지고 혹은 은은한 차의 향기 속에서 요요한 음악을 들으면 마치 300여 년 전의 어제로 돌아간 듯 그 속에 심취하게 됩니다. 산기슭의 물가에 위치한 황성촌은 234가구가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지만 자랑스러운 역사 흔적으로 인해서 산서의 첫 동네로 공인됩니다. 웅장한 성벽과 관가의 건물, 일반 사택들이 즐비한 황성은 고대 중국의 축소판입니다. 건물이 첩첩하고 정원이 겹겹한 황성 상부는 청나라 강희 황제의 스승이었던 진정경이 모친을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진정경은 황제의 스승이면서 그때 당시의 재상이고 강희 자전을 비롯한 고전의 심혈관이기도 했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진정경이 그때 북경에서 벼슬을 할 때 그의 모친이 북경을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었으나 연로한 몸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경은 고향의 북경에 자금성과 유사한 저택을 지어 이름도 황성상부라 하면서 모친에게 효도했다고 합니다. 진정경의 호가 오정이므로 황성상부는 일명 오정산촌으로도 불립니다. 570여 년 전의 명나라 때 공사를 시작해서 청나라 강희 황제 때 이르러 오늘의 규모를 형성한 황성상부는 자금성을 본따서 건물을 내성과 외성으로 분류했으며 1700m 길이의 성에 성문도 9개를 쌓았고 크고 작은 정원은 19개에 달합니다. 어서루는 찬란한 금빛으로 빛을 뿌리고 하산루는 웅장하고 험준하며 중도장은 장관을 이루고 두축건은 정원과 정원이 교묘하게 연결되며 장병동은 기이하고 남서원은 아늑하며 서화원은 운치를 자랑합니다. 관료저택과 문인의 생가, 지방민가 특색을 한 몸에 모은 황성상부는 전문가들로부터 북방 최고의 선비 가문의 거대한 저택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황성상부의 외성은 중도장을 말합니다. 외성의 성벽과 점안당, 소저원, 한림원, 서원, 화원과 공덕패방 등으로 구성된 중도장은 웅장한 규모를 특색으로 하는 청나라 보루식 건물 군락입니다. 황각루라고도 하는 이 어서루는 중도장의 성문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각이 화려한 대들보와 그림으로 단장한 기둥, 날아갈 듯한 처마, 금빛과 붉은색의 건물에는 강희 황제가 친필로 쓴 오정산촌이라는 간판이 위엄을 나타냅니다. 공덕패방은 황성상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패방입니다. 상부에 들어서면 먼저 기둥 4개의 3층으로 된 커다란 패방이 맞이해줍니다. 석패방 전체는 화려한 조각으로 단장했는데 하단에는 상스러운 짐승들이 조각되고 상단에는 용과 봉황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패방의 뒤에는 기둥 2개의 1층으로 된 작은 패방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옹근 돌을 깎아서 세운 작은 패방들에는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진신의 가문이 받은 벼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외성에서 가장 주요한 건물은 대학 사제라는 이름을 가진 진정경의 저택입니다. 강희 황제가 친필로 쓴 점안당 간판이 걸려져 있는 이곳은 지방 특색이 다분한 2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특히 조각이 일품입니다. 처마와 창틀, 난간, 조벽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조각물이 정교한 기법을 자랑하면서 웅장함과 화려함, 우아함을 한 몸에 안고 있습니다. 황성상부의 내성은 진씨 가문이 명나라 때 지은 보로식 건물인 도축거입니다. 진씨 내의 생활장소인 도축거는 상대적으로 독립되면서도 교묘하게 서로 연결된 각자 폐쇄된 8개의 정원으로 구성됩니다. 125개의 방을 가진 장병동은 영산공부와 어사부, 진씨종사, 세덕원, 수덕거, 기린원 등 건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정원마다 돌사자와 조벽이 각자의 특색을 자랑합니다. 그 어느 건물에 들어서든지 대들보에는 조각, 기둥에는 그림, 창틀에는 조각이 화려합니다. 특히 창틀에는 모란과 봉황, 기화이초가 새겨져 복과 장수의 길한 뜻을 나타냅니다. 거기에 실내의 단양목 의자와 예스러운 식탁, 화려한 조각의 침대, 발받침대 등을 만지면 아마치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역사를 피부로 느끼는 듯 현실적입니다. 내성의 성벽은 명나라 말기에 쌓은 것입니다. 성우에 성각휘를 쌓고 성의 두 귀퉁이에는 문창각과 관제묘를 지었습니다. 나무 계단을 따라 성 위에 오르면 성 안팎의 그림 같은 경관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1632년에 명나라 때 지은 하산로는 진씨 가문이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지은 방어성적인 건물입니다. 벽돌과 돌로 지은 이 건물은 비로소 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통로와 계단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7층 건물에서 3층부터 방의 창문을 냈고 건물의 유일한 출입구는 2층에 높게 설계되어 밧줄다리를 통해야만 지상과 연결됩니다. 하산로 옥상에는 적군을 감시할 수 있는 성각휘가 있고 탈출을 위해 지하도까지 팠습니다. 또한 장시기 동안 건물 안에 묶일 것을 감안해 우물과 방아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충분한 양의 식량도 저장돼 있습니다. 1642년에 세운 남서원은 이름처럼 진신의 자손들이 공부하는 장소로서 진씨 가문의 학교로 손색이 없습니다. 진신의 청년들은 모두 이곳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황성촌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진정경 묘지가 있습니다. 폐방과 비석, 신도, 석상 등이 묘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날 황성상부는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돼서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산서의 첫 동네 황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성도 무호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도 무호사 박물관은 전국 유일의 군신 합사 사묘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삼국 유적 박물관입니다. 성도 무호사 박물관은 1790여 년의 역사적 축적을 담고 있습니다. 1961년에 제1진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었고 1984년에 정식으로 개관하였으며 2008년에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전국 삼국문화연구센터로 되었습니다. 현재 15만 평방미터의 부지 면적을 점하고 있습니다. 삼국 역사 유적지, 서구와 금리 민속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평균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독특한 구조는 역사 년혁의 장인 정신의 융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뿌리는 기원 223년 유비가 묻힌 혜릉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남제 시기에 한소렬묘가 건설되었고 남북조 시대에는 제갈량의 전담 사당인 무후사가 혜릉 옆으로 옮겨져 삼자가 분리된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명나라 홍무 24년 촉헌왕 조추는 제갈량의 동상을 한소렬묘로 옮겨 일사동사의 선구자로 되었습니다. 청나라 강희 황제 연간에 재건된 후 유비전은 군주를 존경하고 제갈량전은 신하를 존경하는 예제 구도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국 역사 유적지는 박물관의 핵심으로 혜릉, 한소렬묘, 무후사, 삼이묘가 엇갈리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혜릉은 유비의 묘소로 봉토더미 높이는 12m이며 측백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엄숙함을 한껏 드러냅니다. 유비전 내에는 높이 3m의 제왕 동상이 위엄있고 엄숙하며 양쪽의 관우와 장비 등 문신 무장 동상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듯합니다. 제갈량 전에는 죽는 날까지 이 한 몸을 바친다는 현판이 있어 제갈 공명에 대한 세상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 내외 비각은 석질 서사라 할 수 있으며 당대의 촉상 시비, 명대의 제갈 무후 사당비 등 귀중한 유적은 사료와 예술적 가치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문화적 표현은 무게감과 생동감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사천적 항전 장령인 류상의 증언을 주체로 하여 삼국의 충리 정신과 항전 정서가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으며 금리 민속구는 천서 민가를 네 개체로 삼아 삼국 주제 민속 공연과 수공예품 제작 등을 통해 전통 문화를 생동감 있게 전승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삼국 문화 진결, 무후사 역사 연혁전 등의 전시가 상설되어 있으며 문물과 정경 복원 등의 수단을 통해 촉한의 역사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국 문화의 정신적 성지로서 이곳은 고대 건축물, 비각, 조각상 등 물질적 유산을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리, 지혜, 용무의 문화적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군신 합사의 독특한 교정에서 역대 문인들의 찬송에 이르기까지 성도 무후사 박물관은 이미 기념 장소의 의미를 넘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고금을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 랜드마크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 무후사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림준걸 가수가 부릅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막대 사탕 하나로 이어진 한 여성과 교통경찰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갑자기 작은 가방에서 딸기맛 막대 사탕 하나를 꺼내 웃으며 저한테 건네주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최근 절강성 항주의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교통경찰의 따뜻한 배려로 위로받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뒤 좋아요 3만 개를 받으며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은 8월 22일 밤 9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로질러 오는 승용차에 치여 땅에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약간의 외상만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떠난 뒤에야 그는 비로소 자전거가 고장났음을 발견했습니다. 자전거를 고칠 줄 몰랐기에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밀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처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때 근무 중인 교통경찰을 발견한 여성은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교통경찰은 항주 공안교통관리 상성대대 사계청 중대 오토바이 팀 팀장 장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그는 몸을 숙여 여성의 자전거 훼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동차 체인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요. 어떻게든 고쳐줄게요. 여성의 불안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그는 경찰용 오토바이에서 막대 사탕 하나를 꺼내 웃으며 여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급해하지 말아요. 막대 사탕을 먹을 시간만 줘요. 여성이 이 자전거를 무척 아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수는 휴대하고 있던 물티슈도 꺼내 자전거 시트와 손잡이에 씌웠습니다. 이어 차체를 뒤집어 체인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전 과정은 물 흐르듯 깔끔했습니다. 한번 타보세요. 아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성은 자전거에 올라 한번 시험해 보았습니다. 사슬은 차륜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전거가 고쳐지자 여성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래는 오늘 좀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가장 무기력할 때 저를 비춰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29세의 장수는 안휘 청년입니다. 작년에 그는 고향에서 절강성 항주로 왔고 결국 자신의 오토바이 교통경찰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를 좋아했어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시물이 화제가 된 뒤 많은 네티즌들은 장수가 왜 사탕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장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무가 바빠지면 밥 먹을 틈도 없어요.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막대 사탕은 원래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날 마침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달콤한 걸 먹고 기분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수는 자신의 경찰용 오토바이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마치 보물 상자와도 같습니다. 렌치, 드라이버 등 수리 공구는 기본이고 그 외에도 휴지와 밴드도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근무 중에 작은 일이 생기면 현장에서 간단히 수리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길에서 시민을 만나 도움 요청을 받으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토바이 팀 팀원들은 이런 물건들을 늘 갖춰두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여성이 이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의 큰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교통경찰 아저씨, 정말 마음이 따뜻하네요. 차 수리하는 건 놀랍지 않았는데 막대 사탕을 꺼내는 건 생각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대사탕 하나로 이어진 한 여성과 교통경찰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오늘의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제환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81년까지는 중국 역사에서 춘추 시기로 불립니다. 당시 주왕 정부인 주왕조는 세력이 파격했습니다. 여러 제후들은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패권을 창탈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 제후국들 속에 다섯 개 패조가 선으로 나타났는데 훗날 이를 춘추 오패라고 불렀습니다. 그중 제일 먼저 패권을 잡고 오패의 으뜸으로 나선 제후가 바로 제환공입니다. 제나라는 주왕조의 수많은 제후국들 중에서 큰 나라로서 중국 동부 산동성 북부에 위치했습니다. 산을 등지고 바다를 끼고 있는 제나라는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환공은 성이 강이고 이름이 소백이며 제나라의 15번째 군주입니다. 소백의 공자 시절 제나라 국정이 혼란해서 소백과 형제들은 분분히 다른 나라로 망명했습니다. 그 후 제나라 군주가 정변에서 살해돼서 제나라의 군주가 없게 됐습니다. 군주 계승권을 갖고 있는 소백과 교는 이 소식을 접한 후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제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교의 군사인 관중은 규모가 임금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중도에서 소백을 저격했습니다. 관중은 먼 데서 소백을 향하여 화살을 날리는데 화살은 소백 허리에 띠꼬리에 꽂혀 소백은 구사일생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소백은 상대방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화살에 명중돼 숨이 진 것처럼 가정했습니다. 관중은 소백이 이미 죽었으니 인젠 교와 경쟁할 수가 적수가 없다고 생각해 전진의 속도를 놓추었습니다. 소백은 이 틈을 타서 낮과 밤을 이어가면서 행군해 마침내 교보다 6일 앞당겨 제나라 도읍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소백은 대신들에 의해 임금으로 추대돼 제환공으로 받들렸습니다. 제환공이 집권한 후 현안자와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여 수많은 뛰어난 치국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살해하려던 관종에게 가장 중요한 직위인 상국을 맡기고 나라의 큰 일을 그에게 위탁했습니다. 제환공은 개혁 조치를 적극 실시해서 혼신을 다해 제나라의 혼란한 국민을 개변함으로써 제나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 제후국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되게 했습니다. 당시 중국 사책에 나라 이름으로 기재된 것만도 거의 130여 개나 되는데 그중 실력이 비교적 강한 것은 진나라와 초나라, 진나라, 노나라 등 10개 나라입니다. 주왕실은 주왕 왕조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이미 실권을 상실했습니다. 이때 여러 소수 민족은 중원 제후국들을 향해서 진공을 발동했습니다. 총명한 제환공은 왕을 존중하고 외적을 물리치자는 골을 내걸고 정치와 군사적으로 주왕실을 보필하고 제후국들을 연합해서 공동으로 외적을 물리침으로써 주왕실의 호감을 얻었고 중원 여러 나라의 옹호를 받았습니다. 하여 제환공은 즉위한 6년 만에 제후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제환공은 집권한 42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제후 연합을 결성했는데 이 연합을 가리켜 구합제후라고 합니다. 기원전 651년에 있은 구구회맹이 제환공이 표업에서 있어서 정상에 오른 증거였습니다. 회맹이 이루어진 후 주양왕은 제환공에게 천지를 올리는 고기를 선물하고 제환공의 폐주주의를 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제환공이 세운 폐업은 춘추 시기에는 창업 단계에 속했으나 패권을 잡는 과정에 제환공은 여러 맹우들과 사이좋게 보내고 전쟁을 줄였으며 외적의 약탈과 침입을 물리쳤습니다. 제환공의 폐업 성공은 중원 경제와 문화 발전과 백성들의 생활 안전에 유리했습니다. 때문에 제환공은 사책에 춘추 5패에서 환공이 으뜸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이집트 LCC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과 백려원 여사가 이집트 대통령 부부와 함께 대이집트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이집트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노르웨이 국왕이 즉위한 호콘 8세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오전 이집트 LCC 대통령과 중국 습근평 국가주석이 카이라 태양궁에서 회담했습니다. 카이라의 날씨는 맑고 개웠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백려원 여사가 차량으로 태양궁에 도착하자 기병대와 의장병들이 솔지어 경의를 표했고 군악단이 환영곡을 연주했으며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LCC 대통령과 부인 이티 사른 여사가 열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LCC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을 위해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양국 원수가 함께 사열대에 오르자 군악단은 중국과 이집트 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각각 상대 측 수행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태양궁 대청으로 들어가 양국 국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환영식 후 양국 원수는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956년 이집트는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세종국과 수교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로세대 지도자들은 민족 독립을 추구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서는 길에서 양국 인민을 이끌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분투했고 그 과정에서 바위처럼 단단한 깊은 우정을 다져왔습니다. 70년 동안 비바람 속에서 중국과 이집트 양국 관계는 평등과 상호신뢰, 우호와 상호답습, 화합과 협력, 호혜와 상생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육성했고 그 과정을 함께 지켜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의 공동인솔하의 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양국은 발전과 진흥을 실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했으며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사업에서 리념이 서로 통하고 전략도 일치합니다. 변화와 혼란이 얽힌 국제와 지역 정세 직면에 양국은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과 이슬람 국가 간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이집트 양국이 첫째로 서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고 고위급 왕래 추세를 유지하며 제 분야와 각 차원의 교류 협력을 밀접히 하고 국정 운영 경험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호혜 협력을 추진하고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며 기초시설 건설, 전력, 농업, 통신기술 등 전통 분야의 협력과 발전 예비를 발휘해 친환경 에너지,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디지털 경제, 현대 농업기술 등 협력의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이문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 교육, 과학기술, 보건, 체육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며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민심 소통을 증진해야 합니다. 넷째, 안보 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다국 범죄를 단속하고 반부패 국제 협력을 심화하며 서로의 반대로 노력을 확고히 지지해 양국의 공동 안보를 수호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브릭스 국가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한층 더 긴밀히 하며 함께 중국 아랍 국가, 중국 아프리카 협력 론단 건설을 추진하고 일방주의와 패권 행각을 공동으로 반대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LCC 대통령은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이집트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역사적인 국빈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결의 양국 관계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제 분야의 협력에서도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집트는 한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0: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함께 무역, 투자, 제조업, 기초시설 건설, 금융, 과학기술,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밀접히하고 군사와 안보 면의 교류를 강화하며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해 양국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 중국은 국제사무에서 중요한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다자 플랫폼에서 중국과의 협력과 조류를 강화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손잡고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를 희망합니다. 양국 원수는 중동 정세를 두고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석금평 주석은 중국은 역내 국가들이 솔린친선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지키며 중동 안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이에 석금평 주석은 네 가지 상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역내 공동 안보의 내적 동력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중동 지역 인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며 역내 국가들이 평화와 안보 대화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역내 안보 구도의 재구축을 논의해 자주적으로 앞날과 운명을 장악해야 합니다. 둘째, 역내 공동 안보에 대한 종합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중동은 초점 문제가 많고 내적 연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팔레스티나 문제는 여전히 중동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든지 이를 홀시하거나 주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역내 공동 안보의 발전 기반을 굳게 다져야 합니다. 중동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근본은 발전에 있습니다. 중국은 역내 각국과 함께 국제 항로 안전을 지키고 발전과 협력을 추진하며 역내 국가 간의 리익 융합을 촉진하고 점차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충돌을 야기하는 토양을 제거할 것입니다. 넷째, 역내 공동안보의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은 중동 사무를 처리하는 근본 준칙입니다. 국제사회, 특히는 역외 대국은 이중표준을 버리고 역내 국가의 주권과 영토 안정을 존중하며 역내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이 지역 사무에서 실속 있게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LCC 대통령은 이집트는 중동 문제에서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을 높이 찬상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는 역내 정세의 강원을 추진하고 정치적 경로로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며 역내 안보와 발전을 실현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LCC 대통령은 또 이집트는 계속하여 중국과의 조류를 강화하여 중동 정세를 완화시키고 중동 안정을 수호하며 역내 안보 구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양국 원수는 일대로 공동 건설, 인공지능, 경제무역,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협력 등 분야의 많은 협력 서류 조인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쌍방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때 권한 중화민공화국과 아랍이집트공화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문기간 쌍방은 또 디지털 경제, 과학기술, 교육, 교통 등 분야의 20여 개 협력 서류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점심 LCC 대통령과 부인 이티 사른 여사가 태양궁에서 습금형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를 위해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체기, 왕위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이집트 LCC 대통령과 부인 이티사르 여사의 동행으로 대이집트 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기자 고원에는 천년에 걸쳐 이어진 피라미드 군이 웅장한 대이집트 박물관과 멀리 마주하고 서로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박물관에 도착하자 LCC 대통령 부부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함께 전시관에 들어가 람세스 2세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박물관과 고대 이집트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교하고 웅장한 석각상, 명문 기둥, 신전의 첨탑을 흥미롭게 감상한 뒤 전망대 앞에서 창밖으로 피라미드 군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양국 원수는 투탕카멘 전시관에 들어가 파라오의 왕자, 황금 가면, 왕실 전차 등 귀중한 소장품을 관람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이집트는 모두 문명 고국이자 세계유산 대국으로서 두 문명은 시공간을 넘어 오래도록 서로를 향해 나아가면서 대를 잇는 양국 인민의 우호의 장을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평등, 상호 참조, 대화, 포용의 문명관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문명 창의를 실천하며 서로 다른 문명이 포용 속에서 공존하고 교류와 상호 참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함으로써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더 많은 문명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LCC 대통령은 지난해 대이집트 박물관 개관 당시 습근평 주석이 축하 서한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나서 고대 이집트 문명과 중화 문명이 모두 지닌 포용과 수용, 다원적 공생의 특성은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글로벌 문명 창의 리념과 매우 잘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긴밀한 인문 교류를 이어가고 문명을 서로 배우며 세계가 더욱 조화롭고 포용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채기, 왕이 등이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저녁 습근평 국가주석이 이집트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쳤습니다. 가히라를 떠날 때 이집트 LCC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9월 2일 노르웨이 신임 국왕 호콘 8세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왕위에 즉위한 데 대해 축하를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노르웨이는 거리가 멀지만 친선 역사가 아주 유구하다고 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가장 일찍 새 중국을 승인하고 수교한 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양국 수교 72년 내 노르웨이 왕실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쌍무관계는 거족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제 분야의 협력은 부단히 확장되어 양국 인민에게 실속 있는 리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노르웨이 간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호콘 8세 국왕과 함께 노력을 경주해 양국 친선 왕래의 새 장을 엮어갈 것이라고 교했습니다.
0: 북경증권거래소가 9월 2일 설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개혁 배치로 북경증권거래소는 지난 5년 동안 규모와 품질, 량 방향의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북경증권거래소의 시장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었고 과학기술 혁신 속성도 지속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현재까지 북경증권거래소 상장사는 339개로 총 시가총액이 약 8,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신기술의 작은 거인 기업의 비중이 60%를 넘은 가운데 제조업 단일 품목 글로벌 챔피언 기업 18개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 혁신 성격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상장사들이 공개 발행을 통해 로계로 약 800억 원을 조달하고 자금의 80% 이상이 친환경 저탄소, 디지털 경제, 첨단 장비 제조,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 분야에 종합히 투입돼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 승격을 효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현재 북경증권거래소의 적격 투자자는 1,100만 호를 돌파하여 개장 당시보다 근 3배 증가했고 3,000개 이상의 공모 폰트가 투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시장 일평균 거래액은 약 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투자와 용자 생태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거래 활력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남계대학 금융학 교수 전리휘는 이런 수치 배후의 위치 확정이 더 명확해진 데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급과 성급 조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기업의 비중이 약 80%를 점하고 2026년 신규 상장 종목 중 작은 거인 기업의 비중이 91%에 달했습니다. 북경증권거래소는 개혁의 시험 밭에서 중국 자본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략적 퍼즐 조각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식시장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북경증권거래소의 채권 봉사를 통한 실물경제지원 능력도 동시에 향상되었습니다. 의료적 정부 채권 발행 봉사 규모는 18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그중 국채는 약 17조 원, 신용채 발행 규모는 27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과학기술 혁신 채권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지원 채권을 성공시켜 과학기술 혁신 기업이 다원화 용자 통로 확대에 좋은 본보기를 형성했습니다. 중국국제금융조식요한회사 국내전략수석분석사 리구색은 중소기업의 발전 법칙에 적합한 차별화된 제도적 우세를 바탕으로 북경증권거래소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상장기준 그리고 소액 유연한 자금 조달 기제를 통해 더 이루고 더 작으며 더 새로운 혁신형 기업을 정밀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장 기초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기관 자금이 지속적으로 류입하고 배치됨에 따라 투자와 융자 간의 량방향 선순환은 한층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서장 기롱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구조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2일 12시까지 이번 재해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54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현재 기롱진에서 기롱 동산구까지 연결되는 육로 구조 통로가 원활해져 대형 차량과 기계 장비가 216번 국도를 통해 피해 중심 지역으로 진입하여 심층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해구 중심 지역 전체에는 5G 신호가 지속적으로 보급되었고 전력 복구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롱진에서 기롱 통산구까지의 육로 구조 통로가 원활해진 후 구조대는 최우선적으로 수색 방식을 최적화하여 기계 작업면을 따라 구조 인력이 생명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휴대하고 탐지견과 함께 거석 적재 구역, 건물 매몰 지점, 하천 토사 퇴적 구역에 대해 정밀화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서장 자치구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자치구 상무부주석인 임유는 현재 중심 지역의 퇴적물 평균 두께가 4m, 최대 16m에 달하며 표면에 대량의 거석과 토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인력은 구역을 나누어 수색 중이며 초기 얕은 층 수색을 바탕으로 전문 장비와 기기를 활용한 심층 수색을 통해 실종자 정보 발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통상구 합동검사, 청사, 기숙사, 주차장 등 중점 구역에 대한 집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후 현지에서는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접대, 위로 및 지원 보장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가족 상담 열선도 개설했습니다. 9월 2일 12시 기준으로 총 587명의 가족을 접대하고 배치했으며 동시에 499명 리재민에 대한 의료, 교육, 기본생활, 심리 위안 등 봉사 보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가제시 당위원회 서기 왕방홍은 현재 전문 인력 70명을 배치하여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와 우려에 적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 통로를 개통하여 국내외 실종 및 사망자 가족에게 정보 문의 봉사를 제공하고 있고 관련 문의 사항을 적시에 등록하고 단계적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도 피해 중심 지역으로 진입하여 심층 수색 구조 및 방역 소독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무장경찰 서장 총대 시가제 지대는 정예 인력으로 수색팀을 구성하여 지정된 임무 구역에 대해 전면적인 수색을 펼치면서 실종자 수색과 위험 요소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장 시가제 군구 모 부대 장병들로 구성된 수색대는 통산구 중심 지역에서 인원 수색과 도로 준설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장 군구 모 부대 의료방역 분대는 당원 돌격대를 편성하여 선발 구조 대례를 따라 통산구 중심 지역에 진입하여 인원 수색, 방역 소독 등 작업을 수행하고 동시에 구조 일선의 동반 위생 지원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장경찰 시가제 지대 리기복은 임무 지역에 도착한 후 전체 장병들이 신속히 전개하면서 구역을 나누어

전면적인 심층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0%의 노력을 다해 실종자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부담 요소 점검 및 2차 재해 예방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국가안전생산긴급구조대대로 구성된 합동관측팀은 저수지 댐체와 상류 빙하 및 산사태 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현장 구조 작업에 안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관측 요원과 안전 요원이 배치되어 주변 하천, 수위 및 비탈면 상태를 관찰하고 즉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제시 소방구조지대 카레프 동로 특근대 부대장 양기교는 주변 하천, 비탈면 등의 수위 상승 여부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경보를 발령하면 대원들이 사전에 설정된 대피 경로를 따라 대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은 더 길고 넓으며 튼튼한 중국 이집트 우정의 다리를 함께 건설해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이집트 미디어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 공동취재 성과 공유회가 최근 이집트 수도 가히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국 언론인과 전문가, 학자들은 공유회에서 공동취재 성과를 바탕으로 언론 교류와 이야기를 함께 잘 전할 문제를 두고 대화하고 교류했습니다. 중국 주재 기자로 근무하며 중국 12개 성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집트 금자탑보 부편집장 사미 감하위는 양국 기자들이 공동 취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이집트와 중국 간 협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전통적인 단방향 보도에서 공동 창작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그 의의가 참못 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만 이집트와 중국 미디어 협력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집트 루즈 알유수프 잡지 부편집장 후다이는 발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뚜렷이 보이는 현실이라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집트 중국 관계 발전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TV 기자 아흐마드 무함마드는 고대 비단의 길은 동서양을 잇는 상업로였을 뿐 아니라 각국 인민들 사이에 사상, 문화, 경험 교류를 촉진하는 유대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는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공동건설 국가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이집트 지사 기자 심소효는 이번 공동 취재는 중국 이집트 공동 발전의 이야기들을 목격하고 기록하며 전달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이집트 기자들이 나란히 취재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며 가까워지는 양국 인민의 정감을 연결하는 것이고 두 고대 문명 간의 대화와 공감대를 글로 쓰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집트 소식보 기자 사미흐 파와즈는 공동 취재는 발견의 려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과 대학 속에는 이집트와 중국 간의 협력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장은 양측의 기술과 공정, 관리 경험의 공유를 보여주고 대학은 양측의 문학과 사상, 인재 교류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인민일보사 아프리카센터 지사 기자 대혜연은 역사가 요구한 이 땅에는 장엄한 금자탑과 나일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이고 우호적인 이집트 친구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이집트 협력의 기록자이자 양국 인민 간의 상호 리해를 증진하는 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외교 뉴스넷 총편집 아슈라프는 공유회 현장에서 공동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 창작한 시를 낭송했습니다. 나일강과 장강은 쉬지 않고 흐르고 우리는 이 황금빛 시간이 남긴 온기를 간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방문은 우리에게 평온과 화목을 가져다 주었고 마음과 사상을 잇는 끈은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취재 여정에서 느낀 정감을 풀어낸 이 시는 현장 내빈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집트 공화국보 신문 웹사이트 기자 압둘 할림은 이집트 중국 간 협력에 여러 상징적 프로젝트들을 목격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다면서 프로젝트들은 양국 친선의 생생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협력 성과는 양국 수교 70년 동안 쌓아온 깊은 친선과 상호 신뢰를 반영한다면서 이집트 중국 관계는 평화, 우정, 협력, 발전에 기반한 국제관계의 모범임을 확인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 하크마이트 문화산업그룹 아흐마드 사이드 총재는 문명 간의 거리는 지리적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기자들의 필치로 그려진 이집트와 중국은 더 이상 지도 위에 머나먼 상대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대화할 수 있는 현실로 되었습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 대학 공자학원 이집트 측 하산 라잡 원장은 최근 몇 년간 이집트 청년들의 중국어 학습 열기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양국 간 학술과 문화 활동도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미디어가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룡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이집트 측 제작자이며 룡교 미디어 창립자 무함마드 오사마는 양국 인민의 상호 리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언론인, 제작자, 내용 창작자로서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며 더 길고 넓으며 튼튼한 이집트, 중국 우정의 다리를 함께 건설해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더 길고 넓으며 튼튼한 중국 이집트 우정의 다리를 함께 건설해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향촌 농구 리그로 향촌 지능을 도모하고 있는 동북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국민 투표에서 나타난 이슬란드의 난제와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느냐에 있습니다. 천만 번 설명하기보다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지원한 수많은 국가 중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한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중국의 진심어린 지원으로 에티오피아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성실한 도움은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중국 문화에는 먼 길에서 말의 힘을 알게 되고 오래 함께하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국의 실천은 갈수록 더 많은 나라들의 공감과 리해를 얻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대일로는 모든 국가의 참여가 가능하며 각 측이 함께 협상하고 함께 건설하며 상생하고 공유하는 대형 플랫폼입니다. 부유해지려면 길부터 닦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 중에 중국 라오스 철도 건설이 이를 입증해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까지 이어지는 철도로 중국 표준을 적용했으며 중국과 라오스 양국이 공동 건설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해외 철도입니다.
6: 중국 라오스 철도 첫 열차 C3편 준비 완료! 지령 대기!
7: 파차!
8: 근무 기간에 이런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하나는 것이 저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향후 근무 과정에 동료들과 함께 변함없이 소임을 다하고 더 많은 승객들에게 더 나은 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5: 라오스는 산악지대와 고원이 많아 교통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2008년에 이르러서야 라오스는 첫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겹겹한 산악 장벽을 뛰어넘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은 라오스인들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부유해지려면 길부터 닦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건설은 라오스의 발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건설자들은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며 우공이 산을 옮기는 정신으로 터널 167개, 교량 301개를 건설하면서 전례 없는 기술적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이 철도는 단순히 닦았다기보다는 굴착과 가설이었다고 표현해야 할 만큼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운남성의 홍화협곡은 중국 라오스 철도의 필수 경유지입니다. 이곳의 원광 특대교는 협곡을 가로질러 건설되었고 교량의 최고 기둥 높이는 154m, 즉 건물 54층 높이로 동종 교량의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철도가 개통됨으로 하여 높은 산과 먼 거리는 더 이상 권명과 비엔티안 사회를 갈라놓을 수 없었고 연선의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0: 저의 고향은 시쑨반나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 곤명에서 시쑨반나까지 운전을 하면 8시간 내지 9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철도가 개통되면서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곤명에서 쌀국수를 먹고 점심은 시쑨반나에서 주먹밥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5: 우리 중국에는 길이 통하면 백업이 흥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거침없는 대동맥처럼 국내의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경제권을 이어주고 라오스, 나아가 동남아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면서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가 주변 국가의 혜택을 가져다 준 생생한 사례로 되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마음을 이어주는 길이자 발전의 길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개통은 라오스 국민들의 발전 꿈을 실현해 주었고 양국 친선의 교통 대동맥을 구상해서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발전은 무엇 때문에 운명 공동체를 떠나 운운할 수 없을까요? 계속해 습근평 주석의 한달락 론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世界是丰富多彩的，多样性是人类文明的魅力所在，更是世界发展的活力和动力之源。非尽百家之美，不能成一人之奇。文明没有高下优劣之分，只有特色、地域之别。只有在交流中才能融合，在融合中。 才能进步。一个国家走的道路行不行，关键要看是否符合本国国情，是否顺应时代发展潮流，能否带来经济发展、社会进步、民生改善、社会稳定，能否得到人民支持和拥护，能否为人类进步事业 做出贡献。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조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향촌농구리그로 향촌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동북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28일 2026 동북 4개 성과 자치구 아름답고 조화로운 향촌 농구리그가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 림서현 송막광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흥룡강, 길림, 료녕, 내몽골 등 4개 성과 자치구의 8개 향촌 농구 대표팀이 처음으로 대회를 개최한 내몽골 림서현에 모여 농구로 우정을 나누고 농업을 발전시키면서 농목민의 정신문화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적봉시 대표팀이 통료시 대표팀을 77대 69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길림성 대표팀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본 대회는 곳곳에서 볼거리가 넘쳤습니다. 모든 선수는 농목민, 향진 간부, 신형 경영 주체 선도자 등 현지 농촌의 상주 주민으로 구성됐습니다. 리그 전의 전통을 계승하는 도대회에서 향촌 진흥 일성에 뿌리내린 선두자와 기층 간부들로 이루어진 코기러기 대표팀이 새로 합류해 신시대 농목 종사자들의 새로운 모습과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몽골 농구협회 심판위원회 주임이며 본 대회 심판장인 오영 등은 경기마다 거의 100점을 기록할 수 있게 경기의 수준도 높고 재미도 대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동기 농구 대회는 현지 주민들에게 좋은 스포츠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경기장 밖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객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관중들은 경기 상황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매 득점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8살의 어린 팬 오상희는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을 찾아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코트 옆에 2시간 반 넘게 앉아 경기를 열심히 관람했습니다. 오상희는 현장에서 경기를 보는 게 좋다며 선수들보다 본인이 더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에 나선 선수들에게는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길림성 대표팀 감독이며 길림농업과학기술대학 향촌진흥연수센터의 주임인 류계봉은 본 대회는 경기 실력과 우정, 농목업의 동반 발전을 이끌었다며 농구만이 아니라 각 지역 농목업의 특색도 함께 교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체육이 무대를 마련하고 농업 문화 관광이 주연으로 나섰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농목청 향촌건설 사회사업촉진처의 왕익비 부처장은 생산기술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농목민의 체육문화 등 향촌 정신문화생활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면서 향촌 브랜드 행사는 계속 열어야 하고 더욱 알차고 생기 넘치게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렸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

0: 있어요?
1: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2: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투표에서 나타난 이슬란드의 난제와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8월 29일 북대서양 중부에 위치한 이슬란드 공화국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인구 약 40만 명인 이 나라는 유럽 동맹 가입 협상 재개 여부를 두고 표결에 나섰습니다. 이날 정오 수도 레이캬비크 시립도서관에 마련된 한 투표소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은 찬성과 반대 가운데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됐고 찬성표는 정부의 협상 재개 권한을 부여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투표소의 한 관계자는 이슬란드 국민이 이번 국민투표에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슬란드에는 오랫동안 수많은 문제가 쌓여왔고 경제와 금융 분야의 문제가 특히 심각해 국내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많은 사람들이 유럽 동맹 가입을 통해 이슬란드의 새로운 출로를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 투표를 마친 한 로이는 이슬란드가 적지 않은 장기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슬란드 자신의 일입니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슬란드는 독립과 자주를 지켜야 하고 외부 세력이 내부 문제에 간섭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슬란드는 2009년 유럽 동맹 가입을 신청해 2010년 관련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유럽 의심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협상이 동결됐습니다. 2024년 12월 프로스타도티르를 총리로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해 2027년 이전에 유럽 동맹 가입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투표의 투표지에는 단 두 개의 선택지만 적혀 있었지만 이 투표의 배후에는 결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레이캬비크 시청 투표소에서 만난 이슬란드 대학교 학생 3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프로디 길레이프소는 이슬란드 크로나의 환율 변동과 통화 팽창 등이 경제 운영과 국민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슬란드가 유럽 동맹 가입을 계기로 돌파구를 열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행한 한 여학생은 이슬란드가 직면한 난제를 유럽 동맹 가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지만 우선 한번 협상해보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협상을 통해 이슬란드에 어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지켜본 뒤 결정에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슬란드인에게는 쉽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될 사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업입니다. 어업은 이슬란드 경제의 기둥 산업 중 하나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수산물은 이슬란드 상품 수출 총액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이슬란드 대형 수산 기업 부림의 관리자인 스벤 마르길소는 수십 년간 이슬란드가 어업 관할 범위 확대, 과학적 어획 할당 제도 구축, 제품 부가가치 제고 등을 둘러싸고 하나의 완전한 산업 체계를 형성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재개되어 최종적으로 유럽 동맹에 가입할 경우 이슬란드 어업은 유럽 동맹 공동 어업 정책 구도 안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업 관리권 배분, 어획 할당량 결정, 기존 외자 진입 제한 유지 여부 등 일련의 문제들이 줄줄이 불거질 것입니다. 마르길소는 어업 자원 통제권을 자국이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신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정학이 이슬란드인이 유럽 동맹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에 함께 자리한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슬란드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된 빌리 롱은 이슬란드가 미국의 신둘 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농담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상비군이 없는 이슬란드의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8월 29일 저녁 라우가르달스 홀 개표 현장에서 관계자 기웨르든 아르나르 칼라소는 자신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국제정세의 요동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발언이 자신을 우려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는 유럽 동맹에 가입하면 어느 정도 안전 보장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란드 국영방송이 8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표 예비 결과 찬성 47.2%, 반대 52.8%로 반대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이슬란드의 프로스타 도티르 총리는 얼마 전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유럽 동맹 가입 협상을 다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이미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이슬란드 내부의 공경과 민심의 분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책 자주권을 지키면서 경제 회복력을 높이고 외부 안보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이슬란드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돈이 생기면 건강이 나빠지고 시간이 생기면 함께할 사람이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돈이 아까워서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 돈보다 건강 때문에 가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모님께 차려야지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친구와 언제 한번 만나자고 말했는데 그 언제가 끝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실패했던 경험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순간을 계속 다음으로 미뤘던 겁니다. 내 인생은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오늘을 걱정과 미룸으로 흘러보내는 겁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불과의 대화에 담긴 장인 정신, 전국 노동자 선봉호, 길림오동, 세항야급, 은편작업장, 포제작업반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고심력혈의 늪부리와 유래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호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세스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학 혹은 위생체제 개혁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총서에는 인민의 건강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이라는 위협을 추진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위생 건강 사업의 기초적인 지위와 전반적인 역할이 한층 더 도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학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대중이 진찰 치료 과정에 가장 관심을 돌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고 위생 건강 사업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조여 모순을 해결하는 데 유리하며 이민의 건강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에 보다 잘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학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건강은 행복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건강이 1이라면 기타 모든 것은 1 뒤에 0으로 0이 아무리 많아도 1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은 중국식 현대화의 출발점과 귀착점입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하여 기본 의료 혹은 위생 제도가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성숙되고 정형화되도록 추진하며 제도로 이민 건강 복지를 보장하여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품질 건강 생활에 대한 이민 대중의 기대를 보다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의학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민족의 창성과 국가의 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하여 의학 혹은 위생 분야의 공급 측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인구의 건강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이민 대중의 신체 건강과 심리 건강이 현대화 건설에 부응되도록 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민이 강건한 자태로 현대화 사회에 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학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인민의 건강을 촉진하여 기대를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육성하는 데 리로우며 구조를 조정하고 취업을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학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합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중대한 전염병과 돌발 공공위생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관계되고 사회 정치의 전반 국면의 안정과 관계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화하여 중대한 전염병 사태에 대한 조기 경보, 연구 판단 및 대처 기제를 완비하고 예방 통제 및 응급 치료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방어망을 치밀하게 구축하고 차단벽을 튼튼히 쌓아 올리며 강대한 공공 혹은 위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학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습근형 정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현대화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발도상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주었으며 인류가 더욱 좋은 사회 제도를 탐구하는 데 중국 방안을 제공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 심화를 통하여 기본 공공위생 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량질의 의료사원의 교용 배치와 기층 편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리나라 국정과 인류사회의 발전 규칙에 부합되는 위생건강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중국식 방법으로 의료체제 개혁이라는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며 전민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서 서방의 현대화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의약 보건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의 원칙과 요구를 확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봉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의약 보건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 있는 위생 건강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중대한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 중대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보교한 리론과 실천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권한 습금형 청소기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고 이를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전 과정과 제반고리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당예령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형 봉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령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확고부동하게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따라 전진하며 시종 당예령도를 견제하는 데 의거하면서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시종 인민의 건강을 선차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인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실시해야 하는 바 인민 대중이 가장 기대하는 본회로부터 시작하고 인민 대중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본회부터 개선하며 인민 대중의 리그로부터 출발하여 개혁의 최대 공약수와 최상의 균형점을 찾아내면서 건강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당의 집권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을 최대의 치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위생건강사업의 공익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공익성을 의료보건위생사업의 기치에 새기고 공익성을 지향하는 것을 견제하며 서비스 체계서의 공립의료기구의 주체적 지위를 견제하고 민영병원의 발전을 선도하고 규범화하며 시종 최선을 다하여 능력껏 해결하고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하고 기재를 개혁하고 서비스를 확장하고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인민 대중이 개혁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시대 당의 위생 및 건강사 방침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위생 건강사업에 대한 당의 기본 요구입니다. 반드시 기층을 중점으로 하고 개혁과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예방을 위주로 하고 중의와 소의를 함께 중시하며 건강 문제를 모든 정책에 구현시켜 인민이 함께 건설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조울약 실시 이래 염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황소 특색 산업의 질적 향상과 전환 승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보상, 프로젝트 건설, 종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집중해 산업 발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황소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 황소 산업은 규모화, 집약화, 브랜드화, 고급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종합 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 시장 평판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연변은 수자원이 풍부하고 온화하면서도 습윤한 기후와 함께 풍부한 산림과 풀밭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생태 환경이 양호합니다. 이는 황소 산업 발전에 적합한 생태적 사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길림성 룡정시 동성영진의 국가급 연변 황소종 모우 수종소에서는 용기가 나는 털을 가진 황소들이 드넓은 털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 수정서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연변 황소 종원 단위로서 우량 종축 선발, 종질 자원 보호, 품종 개량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안정적이고 우량한 종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변 총목개발 집단 요한의사 류일명은 현재 1,300여 마리의 번식 가능한 연변 황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120만 제의 동결 정액을 생산하고 2018년에는 중국 농업대학 리득발 원사와 공동으로 원사 작업장을 설립하고 연변 황소 과학기술 정원과 대학원생 작업장 등 여러 고급 과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요구 핵심 육종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황소 산업의 법적 보장과 종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변 황소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정부에서 연변 황소 보호 구역 설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연변 황소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5개 현시에 15개 향지를 핵심 구역으로 하여 종모우장, 핵심 육종장, 종보호기업이 연계된 종보호 육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국가급 종모우 수종소

1개, 국가급 연변 황소종 보호장 2개, 국가급 유구 핵심 육종장 2개가 건설되어 황소 종질자원 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한 정체적인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종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변자치소는 연변황소 동결정액 사용 관리를 세분화하고 연변황소 동결정액 생산 경영 전면 정비 림시 관리 방법을 제정했는데 동결정액 생산과 경영 여부에 대한 점검을 조직해 생산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종문 품질과 공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네, 연변동흥종자소 과학기술유한회사와 연변동성황소자원보호유한회사는 국가급 2대 질병 종화장으로 지정되도록 지도하여 전염병 방역과 연변황소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연변자치소는 산업 프로젝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현시들이 연변저순적자치소 연변황소 집적산업단지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기획하도록 이끌고 있으며 산업의 규모화와 집약화, 특색화, 브랜드화 방향으로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정부 전용 채권 자금을 활용하여 령종 연변황소 육종과학기술산업단지 프로젝트와 혼촌연변황소 집중번식과 사육시범단지를 잇따라 완공하며 전 산업사슬 발전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네, 산업단지와 중점 프로젝트는 조직 생산, 시장 개처, 기지 보급 견인 기능을 발휘하여 연변황소 집적 산업단지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발전에 내생적 동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네, 추적 체계는 초기 성과를 거두었고 연변은 연변황소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추적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하고 대규모 사육 기업이 정보를 입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지리 표시 증명 상표 라벨과 축산 등록 번호를 통해 연변황소 정보 조회와 추적이 가능하게 하여 품질 향상과 사육 기업의 경제 리익을 더 강화했습니다. 네, 연변자치소는 정부, 산업, 대학, 연구, 활용의 심층 융합을 심화하고 연변황소산업발전 전문가위원회와 길림성 과학기술 목축업 강화연맹 연변황소과학기술 분과를 설립하여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과학기술 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기업은 연변황소의 핵심 집단, 혈통기로, 사육관리, 선종육종 등 여러 면에서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받고 있으며 과학기술로 산업의 전환과 승격, 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연변자치소는 지역 공동 브랜드 육성에 주력하여 연변황소 지리표시 증명 상표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연변 축목개발 집단 유한회사, 군촌시 기릉 모급 유한회사, 연변 홍조진흥 축목 유한회사, 령정시 몽락 모급 유한회사, 연변 삼봉천수 축목 유한회사 등 5개 기업에 연변 황소 지리 표시 증명 상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네, 동시에 연변 황소 지역 공동 브랜드 건설을 강화하여 2024년 농업 브랜드 정밀 육성 계획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제품 수출에서 브랜드 수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며 지역 특색 축산 브랜드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2: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1: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2: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1: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2: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1: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볼과의 대화에 담긴 장인 정신, 전국 노동자 선봉고 길림오동 세항야급 은편작업장 보재작업반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다 됐소, 꼰에게. 반장 문등봉의 한마디에 제자 장정왕이 급히 기계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막상 꺼내보니 어떤 왕불유행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정왕이 왕불유행 볶는 기술을 처음 배우던 때 일입니다. 포제의 규범에 따르면 왕불유행을 볶을 때 반드시 80%의 개화류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온도가 무려 160도에 달합니다. 타닥타닥 터지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순간 약재를 꺼내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은 고작 10초에서 2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망설이면 한솥 전체가 버려지고 몇 초 빨리 꺼내도 약효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조마조마함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모든 포제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등봉은 꾸짖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다시 해보자고. 그는 다시 약재를 준비하고 솥을 달군 뒤 재료를 넣었습니다. 잘 듣게. 처음에는 탁탁 드문드문 터지는 소리가 나네. 그게 개화가 시작되는 신호라네. 그러다가 소리가 한데 오르죠. 타닥타닥 터지는 간격이 가장 짧고 가장 빠르게 연달아 들릴 때 바로 그 순간이지. 그때 세 번만 세고 꺼내면 딱이네. 장정왕은 귀를 기울이며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그 시끄러운 기계 소음 속에서 리듬을 찾아냈습니다. 문등봉은 이 포재반에서 1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호둥지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태운 약재들을 수없이 쏟아내며 눈과 손의 감각을 조금씩 길러왔습니다. 지금은 작업반의 버팀목이 되어 제자들을 이끌며 불과의 대화에 깃든 절대 감각을 대대로 존수하고 있습니다. 네, 장정왕이 연습을 거듭한 끝에 이제는 제자를 가르칠 수 있게 된 모습을 보며 문등봉은 회상에 잠겼습니다. 네, 제가 막 회사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 역시 스승님 뒤에서 심부름을 하며 보조하는 데서 시작해 한 걸음 한 걸음 익혔죠. 그러다 어느 날 스승께서 이제 기술을 다 뗐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참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제가 반장이 되어 이 반을 이끌게 되었네요. 네, 문동봉은 바쁘게 움직이는 성원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의 솜씨가 출중해봐야 결국 두 손이 전부입니다. 근데 열 사람 모두가 능숙해지면 그때 비로소 선봉이 되는 거죠. 네, 저희 작업반은 여러 해 동안 각자 체각기 볶는 데서 시작해 지금은 누구나 제대로 볶고 누구나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의 덕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곳을 자신의 책임진 소치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 초창기에는 기술 수준이 들쑥날쑥하여 사람마다 볶은 결과물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 함께 한 솥 한 솥 수치를 맞춰가고 실패에도 꾸짖지 않으며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성원한테 물어봐도 왕불교행의 온도묘 조절, 초자 오미사의 색깔 등에 대해서 척척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전국 노동자 선봉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이렇게 한 솥 한 솥 정성껏 볶아오면서 단 한 번도 대충 넘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이 바로 길림어동 세항야급 은편작업자 보재작업반입니다. 단 10명으로 이루어진 이 작업반은 일상적으로 다루는 포재 품종만 해도 300종에 달합니다. 종약제를 벗고 액체 보조제와 함께 볶으며 강하게 탈구고 증기로 찌는 등 작업을 통해 종약 음편으로 전환하는 핵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도, 시간, 약재 성질의 미묘한 변화 속에서 종약인의 기술과 장인 정신을 연마합니다. 바로 이러한 소박한 장인 정신이 이들 스스로를 전국 노동자 선봉호로 포재한 것입니다. 네, 종약 업계에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포재 공정이 아무리 번거로워도 인력을 아끼지 않으며 약재 품질이 아무리 고가여도 재료를 줄이지 않는다. 네, 이 번거로움과 고가는 결국 불과의 대화로 귀결됩니다. 장비에 달린 온도계와 조식에는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핵심은 색깔이 제대로 들었는지 향이 우러나는지 소리가 적절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두 눈과 두 귀 그리고 안정된 마음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왕불교향을 볶을 때는 소리를 듣고 때를 판단하는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반면 남가새를 볶을 때는 눈과 코를 동원하는 감각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아침 8시 은편 작업장의 초약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문동봉은 기계 옆에서 긴 백강 조각을 잡고 능숙하게 트름통에서 남개새를 반 조각 정도 퍼냅니다. 그런 조각에 펼쳐진 약재를 자세히 살펴본 뒤 코에 가져가 향을 맡았습니다. 네, 원래 청백색이었던 남가새 겉면이 연 노란색으로 고르게 물들고 고소한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나오면 다른 겁니다. 네, 솥 온도는 140도, 볶는 시간은 10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 노란색이 될 때까지 볶는 데는 정량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돌 볶으면 약효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넘기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보고, 맞고, 듣는 것만으로 불의 호흡을 꿰뚫는 이 기술은 그저 입안에 기본 소양에 불과합니다. 네, 문동봉 반장 곁에는 항상 젊은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34세 공산당원 추설정입니다. 그는 순환 선발을 거쳐 보재 작업반에 발령받았고 지금은 이 반의 핵심 인력이 됐습니다. 문동봉이 약재를 볶을 때마다 추설정은 곁에서 색깔을 요심히 관찰하고 향을 맡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지니고 다니는 필기책을 꺼내 온도며 시간, 색깔 변화를 꼼꼼히 기록합니다. 네, 설정이는 눈썰미가 좋고 섬세합니다. 그 진지함은 따라올 사람이 없죠. 네, 문등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추설정의 필기책에는 다양한 회차의 약재, 각기 다른 온도, 지역 곡선, 그에 대응하는 완성품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팀 내 기술 개선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젊은 구성원들도 함께 기록하고 토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베테랑 스승들이 구두로 전수하던 경험을 추적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실질적인 기술로 변화시켰습니다. 네, 스승님들의 경험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어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정리해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청년 당원으로서 추설정의 오전은 확고했습니다. 네, 장인 정신은 결국 한 솥 한 솥에 약재를 정성껏 볶고 하나하나의 세부사항을 끝까지 파고드는 것에 있습니다. 전통을 계승하고 전국 노동자 선봉회 영광을 이어가려면 바로 이 사소한 일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이처럼 앞장서서 배우고 기록하고 깊이 파고드는 기세 덕분에 세대 교체는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 이 팀이 주도한 QC 품질 관리 과제는 전국 의약업계 우수 품질 관리 소저 성과 발표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구성원들은 낮에는 작업장에서 파라미터를 조성하고 밤이면

회의실에 모여 베테랑 스승들이 표현하던 감각을 정밀한 온도 곡선으로 황금빛 색감을 비교 가능한 색차 값으로 정량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다는 게 독보적인 비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죠. 독보적인 비결도 존승하지 않으면 잊혀지기 쉽다는 걸요. 네, 문등봉의 말입니다. 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베테랑 스승들은 수십 년의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하며 말로만 전하던 전통기술을 그림과 글로 풀어낸 업계 교재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작업반은 전국 중략규범 보재의 은편도감 편찬에도 참여했습니다. 네, 지금은 작업장 모든 설비에 온도와 시간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설정은 설비를 능숙하게 조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미터는 참고일 뿐이지 진정한 실력은 여전히 한솥 한솥 직접 볶아가며 다재합니다. 당원이 앞장선다는 건 바로 이렇게 고된 일을 제대로 해내는 데 앞장선다는 뜻입니다. 네, 작업장의 일상은 지루하지만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원자재, 장비, 기록, 점검 등 한치의 소홀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업반 성원들은 날마다 반복되는 연말 속에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누군가 집에 급한 일이 생기면 모두 주저없이 그 자리를 대신해주고 젊은이가 작업에 미숙하면 스승이 퇴근 후에 남아 특별 지도를 자청합니다. 바로 이런 소박한 인정이 이 작업반을 1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왔습니다. 도나시 선진 집단, 도나시 모범 집단, 전국 노동자 선봉호, 이 영예들의 배후에는 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업반을 핵심으로 한 생산 품질 체계는 기업이 길림성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포재하는 것은 약재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기술을 존경하게 연마하며 장인 정신으로 초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선봉의 의미입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개울, 구, 마음, 심, 진엘, 력, 피, 혈, 고심, 력혈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문의 창작에 있어서 매우 고심하다, 심혈을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당나라 시인 리하는 중국 문학사에서 걸출한 시인입니다. 시인은 27세에 사망했지만 곳에 많은 우수한 시편들을 남겼습니다. 네, 리하는 비록 황족 가문이었으나 직계가 아니었고 아버지가 국경에서 하급 관리로 있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에 아주 비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리하는 어릴 때부터 시 창작에 심취했고 10살이 넘어서부터는 당나라 문단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으며 대문학가 한유가 리하를 높이 평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리하는 시를 지을 때 먼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인말 한 마리를 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창작에 영감을 찾곤 했습니다. 그를 수행한 너비는 등에 비단 주머니를 메고 다녔으며 리하가 좋은 식구가 떠오를 때면 이를 적어서 두루마리로 말아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리하의 어머니가 시녀를 시켜 비단 주머니를 받아놓고 내용물을 점검하곤 했습니다. 네, 만약 비단 주머니가 차 있으면 어머니는 근심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시에 빠져 있구나. 심혈을 다 기울이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을 정도야. 네, 사실 리하는 모든 심혈을 시가 창작에 기울였으며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하게 됐습니다. 네, 고사성어 고심력혈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이집트 LCC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과 백려원 여사가 이집트 대통령 부부와 함께 대이집트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이집트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콘서트 량곡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량곡 원수는 각각 상대 측 수행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량곡 원수 부부는 대양궁 대청으로 들어가 량곡 국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환영식 후 량곡 원수는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956년 이집트는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세종국과 수교했다고 말했습니다. 량곡 로세대 지도자들은 민족 독립을 초과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서는 길에서 량곡 인민을 이끌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분투했고 그 과정에서 바위처럼 단단한 깊은 우정을 다져왔습니다. 70년 동안 비바람 속에서 중국과 이집트 량곡 관계는 평등과 상호신뢰, 우호와 상호답습, 화합과 협력, 호혜와 상생이라는 또렷한 특징을 육성했고 그 과정을 함께 지켜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공동인솔하의 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양국은 발전과 진흥을 실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했으며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사업에서 리념이 서로 통하고 전략도 일치합니다. 변화와 혼란이 얽힌 국제와 지역 정세 직면에 양국은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과 이슬람 국가 간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 이집트 양국이 첫째로 서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고 고위급 왕래의 추세를 유지하며 재분야와 각 차원의 교류 협력을 밀접히 하고 국정 운영 경험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호혜 협력을 추진하고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며 기초시설 건설, 전력, 농업, 통신기술 등 전통 분야의 협력과 발전 예비를 발휘해 친환경 에너지, 전기 자동차, 항공 우주, 디지털 경제, 현대 농업 기술 등 협력의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이문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 교육, 과학기술, 보건, 체육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며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민심 소통을 증진해야 합니다. 넷째, 안보 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다국 범죄를 단속하고 반부패 국제 협력을 심화하며 서로의 반대로 노력을 확고히 지지해 양국의 공동 안보를 수호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브릭스 국가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한층 더 긴밀히 하며 함께 중국 아랍 국가, 중국 아프리카 협력 론단 건설을 추진하고 일방주의와 패권 행각을 공동으로 반대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LCC 대통령은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이집트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역사적인 국빈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교의 양국 관계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재분의 협력에서도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집트는 한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함께 무역, 투자, 제조업, 기초시설 건설, 금융, 과학기술,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밀접히 하고 군사와 안보 면의 교류를 강화하며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해 양국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 중국은 국제사무에서 중요한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다자 플랫폼에서 중국과의 협력과 조류를 강화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손잡고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를 희망합니다. 양국 원수는 중동 정세를 두고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석금평 주석은 중국은 영내 국가들이 솔린친선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지키며 중동 안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예, 습근평 주석은 네 가지 상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영내 공동 안보의 내적 동력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중동 지역 인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며 영내 국가들이 평화와 안보 대화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영내 안보 구도의 재구축을 논의해 자주적으로 앞날과 운명을 장악해야 합니다. 둘째, 영내 공동 안보에 대한 종합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중동은 초점 문제가 많고 내적 연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팔레스티나 문제는 여전히 중동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든지 이를 홀시하거나 주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영내 공동 안보의

0: 발전 기반을 굳게 다져합니다. 종동족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근본은 발전했습니다. 중국은 영내 각국과 함께 국제 항로 안전을 지키고 발전과 협력을 추진하며 영내 국가 간의 리익융합을 촉진하고 점차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충돌을 야기하는 토양을 제거할 것입니다. 넷째, 영내 공동안보의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은 중동 사무를 처리하는 근본 준칙입니다. 국제사회, 특히는 역외 대국은 이중표준을 버리고 영내 국가의 주권과 영토 안정을 존중하며 영내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이 지역 사무에서 실속 있게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LCC 대통령은 이집트는 중동 문제에서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을 높이 찬상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는 영내 정세의 강원을 추진하고 정치적 경로로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며 영내 안보와 발전을 실현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LCC 대통령은 또 이집트는 계속하여 중국과의 조류를 강화하여 중동 정세를 완화시키고 중동 안정을 수호하며 영내 안보 구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양국 원수는 일대로 공동건설, 인공지능, 경제무역,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협력 등 분야의 많은 협력 서류 조인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쌍방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때 권한 중화민공화국과 아랍이집트공화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문기간 쌍방은 또 디지털 경제, 과학기술, 교육, 교통 등 분야의 20여 개 협력 서류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점심 LCC 대통령과 부인 이티 사른 요사가 태양궁에서 습금형 주석과 부인 팽료원 요사를 위해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체기, 왕위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이집트 LCC 대통령과 부인 이티사르 여사의 동행으로 대이집트 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기자 고원에는 천년에 걸쳐 이어진 피라미드 군이 웅장한 대이집트 박물관과 멀리 마주하고 서로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박물관에 도착하자 LCC 대통령 부부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함께 전시관에 들어가 람세스 2세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박물관과 고대 이집트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교하고 웅장한 석각상, 명문 기둥, 신전의 첨탑을 흥미롭게 감상한 뒤 전망대 앞에서 창밖으로 피라미드 군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양국 원수는 투탕카멘 전시관에 들어가 파라오의 왕자, 황금 가면, 왕실 전차 등 귀중한 소장품을 관람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이집트는 모두 문명 고국이자 세계유산 대국으로서 두 문명은 시공간을 넘어 오래도록 서로를 향해 나아가면서 대를 잇는 양국 인민의 우호의 장을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평등, 상호 참조, 대화, 포용의 문명관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문명 창의를 실천하며 서로 다른 문명이 포용 속에서 공존하고 교류와 상호 참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함으로써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더 많은 문명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LCC 대통령은 지난해 대이집트 박물관 개관 당시 습근평 주석이 축하 서한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나서 고대 이집트 문명과 중화 문명이 모두 지닌 포용과 수용, 다원적 공생의 특성은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글로벌 문명 창의 리념과 매우 잘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긴밀한 인문 교류를 이어가고 문명을 서로 배우며 세계가 더욱 조화롭고 포용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체기, 왕이 등이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저녁 습근평 국가주석이 이집트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쳤습니다. 가히라를 떠날 때 이집트 LCC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9월 2일 노르웨이 신임 국왕 호콘 8세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왕위에 즉위한 데 대해 축하를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노르웨이는 거리가 멀지만 친선 역사가 아주 유구하다고 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가장 일찍 새 중국을 승인하고 수교한 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양국 수교 72년 내 노르웨이 왕실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상무관계는 거족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제 분야의 협력은 부단히 확장되어 양국 인민에게 실속 있는 리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노르웨이 간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호콘 8세 국왕과 함께 노력을 경주해 양국 친선 왕대의 새 장을 엮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복경증권거래소가 9월 2일 설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개혁 패치로 복경증권거래소는 지난 5년 동안 규모와 품질, 량 방향의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복경증권거래소의 시장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었고 과학기술 혁신 속성도 지속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현재까지 복경증권거래소 상장사는 339개로 총 시가총액이 약 8,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신기술의 작은 거인 기업의 비중이 60%를 넘은 가운데 제조업 단일 품목 글로벌 챔피언 기업 18개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 혁신 성격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상장사들이 공개 발행을 통해 로그로 약 800억 원을 조달하고 자금의 80% 이상이 친환경 저탄소, 디지털 경제, 첨단 장비 제조,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 분야에 종합기 투입돼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 승격을 효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현재 복경증권거래소의 적격 투자자는 1,100만 호를 돌파하여 개장 당시보다 근 3배 증가했고 3,000개 이상의 공모 폰트가 투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시장 일평균 거래액은 약 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투자와 용자 생태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거래 활력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남계대학 금융학 교수 전리휘는 이런 수치 배후의 위치 확정이 더 명확해진 데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급과 성급 조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 기업의 비중이 약 80%를 점하고 2026년 신규 상장 종목 중 작은 거인 기업의 비중이 91%에 달했습니다. 복경증권거래소는 개혁의 시험밭에서 중국 자본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략적 퍼즐 조각으로 성장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복경증권거래소의 채권 봉사를 통한 실물경제 지원 능력도 동시에 향상되었습니다. 의료적 정부 채권 발행 봉사 규모는 18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그중 국채는 약 17조 원, 신용채 발행 규모는 27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과학기술 혁신 채권과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지원 채권을 성공시켜 과학기술 혁신 기업이 다원화 용자 통로 확대에 좋은 본보기를 형성했습니다. 중국국제금융주식요한회사 국내전략수석분석사 리구색은 중소기업의 발전 법칙에 적합한 차별화된 제도적 우세를 바탕으로 북경증권거래소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상장기준 그리고 소액 유연한 자금 조달 기제를 통해 더 이르고 더 작으며 더 새로운 혁신형 기업을 정밀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장 기초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기관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배치됨에 따라 투자와 융자 간의 량 방향 선순환은 한층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서장 기롱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 구조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2일 12시까지 이번 재해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54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현재 기롱진에서 기롱 동산구까지 연결되는 육로 구조 통로가 원활해져 대형 차량과 기계 장비가 216번 국도를 통해 피해 중심 지역으로 진입하여 심층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해구 중심 지역 전체에는 5G 신호가 지속적으로 보급되었고 전력 복구 작업도 지속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룡진에서 기룡통상구까지의 육로 구조 통로가 원활해진 후 구조대는 최우선적으로 수색 방식을 최적화하여 기계 작업면을 따라 구조 인력이 생명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휴대하고 탐지 견과 함께 거석 적재 구역, 건물 매몰 지점, 하천 토사 퇴적 구역에 대해 정밀화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서장 자치구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자치구 상무부주석인 임유는 현재 중심 지역의 퇴적물 평균 두께가 4m, 최대 16m에 달하며 표면에 대량의 거석과 토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인력은 구역을 나누어 수색 중이며 초기 얕은 층 수색을 바탕으로 전문 장비와 기기를 활용한 심층 수색을 통해 실종자 정보 발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통상구 합동검사, 청사, 기숙사, 주차장 등 중점 구역에 대한 집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후 현지에서는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접대, 위로 및 지원 보장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가족 상담 열선도 개설했습니다. 9월 2일 12시 기준으로 총 587명의 가족을 접대하고 배치했으며 동시에 499명 리재민에 대한 의료, 교육, 기본생활, 심리 위안 등 봉사 보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가제시 당위원회 서기 왕방홍은 현재 전문 인력 70명을 배치하여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와 우려에 적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 통로를 개통하여 국내외 실종 및 사망자 가족에게 정보 문의 봉사를 제공하고 있고 관련 문의 사항을 적시에 등록하고 단계적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도 피해 중심 지역으로 진입하여 심층 수색 구조 및 방역 소독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무장경찰 서장 총대 시가제 지대는 정예 인력으로 수색팀을 구성하여 지정된 임무 구역에 대해 전면적인 수색을 펼치면서 실종자 수색과 위험 요소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장 시가제 군구 모 부대 장병들로 구성된 수색대는 통상구 중심 지역에서 인원 수색과 도로 준설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장 군구 모 부대 의료 방역 분대는 당원 돌격대를 편성하여 선발 구조 대례를 따라 통상구 중심 지역에 진입하여 인원 수색, 방역 소독 등 작업을 수행하고 동시에 구조 일선의 동반 위생 지원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장경찰 시가제 지대 리기복은 임무 지역에 도착한 후 전체 장병들이 신속히 전개하면서 구역을 나누어 전면적인 심층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0%의 노력을 다해 실종자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부담 요소 점검 및 2차 재해 예방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국가안전생산 긴급구조대대로 구성된 합동관측팀은 저수지 댐체와 상류 빙하 및 산사태 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현장 구조 작업에 안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관측 요원과 안전 요원이 배치되어 주변 하천, 수위 및 비탈면 상태를 관찰하고 즉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제시 소방구조지대 카레프 동로 특근대 부대장 양기교는 주변 하천, 비탈면 등의 수위 상승 여부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경보를 발령하면 대원들이 사전에 설정된 대피 경로를 따라 대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박민구였습니다.

0: 우정의 다리를 함께 건설해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이집트 미디어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 공동취재 성과 공유회가 최근 이집트 수도 가히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국 언론인과 전문가, 학자들은 공유회에서 공동취재 성과를 바탕으로 언론 교류와 이야기를 함께 잘 전할 문제를 두고 대화하고 교류했습니다. 중국 주재 기자로 근무하며 중국 12개 성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집트 금자탑보 부편집장 사미 감하위는 양국 기자들이 공동 취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이집트와 중국 간 협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전통적인 단방향 보도에서 공동 창작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그 의의가 참으로 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만 이집트와 중국 미디어 협력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집트 루즈 알유수프 잡지 부편집장 후다이는 발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뚜렷이 보이는 현실이라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집트 중국 관계 발전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TV 기자 아흐마드 무함마드는 고대 비단의 길은 동서양을 잇는 상업로였을 뿐 아니라 각국 인민들 사이에 사상, 문화, 경험 교류를 촉진하는 유대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는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공동건설 국가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이집트 지사 기자 심소효는 이번 공동 취재는 중국 이집트 공동 발전의 이야기들을 목격하고 기록하며 전달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이집트 기자들이 나란히 취재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며 가까워지는 양국 인민의 정감을 연결하는 것이고 두 고대 문명 간의 대화와 공감대를 글로 쓰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집트 소식보 기자 사미흐 파와즈는 공동 취재는 발견의 려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과 대학 속에는 이집트와 중국 간의 협력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장은 양측의 기술과 공정, 관리 경험의 공유를 보여주고 대학은 양측의 문학과 사상, 인재 교류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인민일보사 아프리카센터 지사 기자 대혜연은 역사가 요구한 이 땅에는 장엄한 금자탑과 나일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이고 우호적인 이집트 친구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이집트 협력의 기록자이자 양국 인민 간의 상호 리해를 증진하는 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외교 뉴스넷 총편집 아슈라프는 공유회 현장에서 공동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 창작한 시를 낭송했습니다. 나일강과 장강은 쉬지 않고 흐르고 우리는 이 황금빛 시간이 남긴 온기를 간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방문은 우리에게 평온과 화목을 가져다 주었고 마음과 사상을 잇는 끈은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취재 여정에서 느낀 정감을 풀어낸 이 시는 현장 내빈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집트 공화국보 신문 웹사이트 기자 압둘 할림은 이집트 중국 간 협력에 여러 상징적 프로젝트들을 목격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다면서 프로젝트들은 양국 친선의 생생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협력 성과는 양국 수교 70년 동안 쌓아온 깊은 친선과 상호 신뢰를 반영한다면서 이집트 중국 관계는 평화, 우정, 협력, 발전에 기반한 국제 관계의 모범임을 확인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 하크마이트 문화산업그룹 아흐마드 사이드 총재는 문명 간의 거리는 지리적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기자들의 필치로 그려진 이집트와 중국은 더 이상 지도 위에 머나먼 상대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대화할 수 있는 현실로 되었습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 대학 공자 학원 이집트 측 하산 라잡 원장은 최근 몇 년간 이집트 청년들의 중국어 학습 열기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양국 간 학술과 문화 활동도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미디어가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룡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이집트 측 제작자이며 룡교 미디어 창립자 무함마드 오사마는 양국 인민의 상호 리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언론인, 제작자, 내용 창작자로서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며 더 길고 넓으며 튼튼한 이집트, 중국 우정의 다리를 함께 건설해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더 길고 넓으며 튼튼한 중국 이집트 우정의 다리를 함께 건설해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향촌 농구 리그로 향촌 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동북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에는 국민투표에서 나타난 이슬란드의 난제와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느냐에 있습니다. 천만 번 설명하기보다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지원한 수많은 국가 중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한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중국의 진심어린 지원으로 에티오피아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성실한 도움은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중국 문화에는 먼 길에서 말의 힘을 알게 되고 오래 함께하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국의 실천은 갈수록 더 많은 나라들의 공감과 리해를 얻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대일로는 모든 국가의 참여가 가능하며 각 측이 함께 협상하고 함께 건설하며 상생하고 공유하는 대형 플랫폼입니다. 부유해지려면 길부터 닦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 중에 중국 라오스 철도 건설이 이를 입증해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까지 이어지는 철도로 중국 표준을 적용했으며 중국과 라오스 양국이 공동 건설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해외 철도입니다.
6: 중국 라오스 철도 첫 열차 C3편 준비 완료. 지령 대기.
7: 파차.
8: 근무 기간에 이런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하나는 것이 저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향후 근무 과정에 동료들과 함께 변함없이 소임을 다하고 더 많은 승객들에게 더 나은 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5: 라오스는 산악지대와 고원이 많아 교통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2008년에 이르러서야 라오스는 첫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겹겹한 산악 장벽을 뛰어넘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은 라오스인들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부유해지려면 길부터 닦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건설은 라오스의 발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건설자들은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며 우공이 산을 옮기는 정신으로 터널 167개, 교량 301개를 건설하면서 전례 없는 기술적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이 철도는 단순히 닦았다기보다는 굴착과 가설이었다고 표현해야 할 만큼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운남성의 홍화협곡은 중국 라오스 철도의 필수 경유지입니다. 이곳의 원광 특대교는 협곡을 가로질러 건설되었고 교량의 최고 기둥 높이는 154m, 즉 건물 54층 높이로 동종 교량의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철도가 개통됨으로 하여 높은 산과 먼 거리는 더 이상 권명과 비엔티안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었고 연선의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0: 저의 고향은 시쌍반나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 곤명에서 시쌍반나까지 운전을 하면 8시간 내지 9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철도가 개통되면서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곤명에서 쌀국수를 먹고 점심은 시쌍반나에서 주먹밥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5: 우리 중국에는 길이 통하면 배급이 흥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거침없는 대동맥처럼 국내의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경제권을 이어주고 라오스, 나아가 동남아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면서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가 주변 국가의 혜택을 가져다 준 생생한 사례로 되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마음을 이어주는 길이자 발전의 길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개통은 라오스 국민들의 발전 꿈을 실현해 주었고 양국 친선의 교통 대동맥을 구상해서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발전은 무엇 때문에 운명 공동체를 떠나 운운할 수 없을까요? 계속해 습근평 주석의 한달락 론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世界是丰富多彩的，多样性是人类文明的魅力所在，更是世界发展的活力和动力之源。非尽百家之美，不能成一人之奇。文明没有高下，优劣之分，只有特色，地域之别。只有在交流中才能融合，在融合中。 才能 진보. 이거 고자 走的 道路 行不行? 관键要看是否符合本国国情，是否顺应时代发展潮流，能否带来经济发展、社会进步、民生改善、社会稳定，能否得到人民支持和拥护，能否为人类进步事业 做出贡献。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족 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향촌롱구리그로 향촌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동북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28일 2026 동북 4개 성과 자치구 아름답고 조화로운 향촌 농구리그가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 림서현 송막광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흥룡강, 길림, 료녕, 내몽골 등 4개 성과 자치구의 8개 향촌 농구 대표팀이 처음으로 대회를 개최한 내몽골 림서현에 모여 농구로 우정을 나누고 농업을 발전시키면서 농목민의 정신문화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적봉시 대표팀이 통료시 대표팀을 77-69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길림성 대표팀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본 대회는 곳곳에서 볼거리가 넘쳤습니다. 모든 선수는 농목민, 향진 간부, 신형 경영 주체 선도자 등 현지 농촌의 상주 주민으로 구성됐습니다. 리그 전의 전통을 계승하는 도대회에서 향촌진흥 1승에 뿌리내린 선두자와 기층 간부들로 이루어진 코기러기 대표팀이 새로 합류해 신시대 농목 종사자들의 새로운 모습과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몽골 농구협회 심판위원회 주임이며 본 대회 심판장인 오영 등은 경기마다 거의 100점을 기록할 수 있게 경기의 수준도 높고 재미도 대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봉기 농구 대회는 현지 주민들에게 좋은 스포츠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경기장 밖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객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관중들은 경기 상황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매 득점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8살의 어린 팬 오상희는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을 찾아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코트 옆에 2시간 반 넘게 앉아 경기를 열심히 관람했습니다. 오상희는 현장에서 경기를 보는 게 좋다며 선수들보다 본인이 더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에 나선 선수들에게는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길림성 대표팀 감독이며 길림농업과학기술대학 향촌진흥연수센터의 주임인 류계봉은 본 대회는 경기 실력과 우정, 농목업의 동반 발전을 이끌었다며 농구만이 아니라 각 지역 농목업의 특색도 함께 교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체육이 무대를 마련하고 농업 문화 관광이 주연으로 나섰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농목청 향촌건설 사회사업촉진처의 왕익비 부처장은 생산기술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농목민의 체육문화 등 향촌 정신문화생활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면서 향촌 브랜드 행사는 계속 열어야 하고 더욱 알차고 생기 넘치게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렸습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 투표에서 나타난 이슬란드의 난제와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8월 29일 북대서양 중부에 위치한 이슬란드 공화국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인구 약 40만 명인 이 나라는 유럽 동맹 가입 협상 재개 여부를 두고 표결에 나섰습니다. 이날 정오 수도 레이캬비크 시립도서관에 마련된 한 투표소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은 찬성과 반대 가운데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됐고 찬성표는 정부의 협상 재개 권한을 부여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투표소의 한 관계자는 이슬란드 국민이 이번 국민투표에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슬란드에는 오랫동안 수많은 문제가 쌓여왔고 경제와 금융 분야의 문제가 특히 심각해 국내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많은 사람들이 유럽 동맹 가입을 통해 이슬란드의 새로운 출로를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 투표를 마친 한 로이는 이슬란드가 적지 않은 장기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슬란드 자신의 일입니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슬란드는 독립과 자주를 지켜야 하고 외부 세력이 내부 문제에 간섭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슬란드는 2009년 유럽 동맹 가입을 신청해 2010년 관련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유럽 의심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협상이 동결됐습니다. 2024년 12월 프로스타도티르를 총리로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해 2027년 이전에 유럽 동맹 가입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투표의 투표지에는 단 두 개의 선택지만 적혀 있었지만 이 투표의 배후에는 결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레이캬비크 시청 투표소에서 만난 이슬란드 대학교 학생 3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프로디 길레이프소는 이슬란드 크로나의 환율 변동과 통화 팽창 등이 경제 운영과 국민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슬란드가 유럽 동맹 가입을 계기로 돌파구를 열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행한 한 여학생은 이슬란드가 직면한 난제를 유럽 동맹 가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지만 우선 한번 협상해보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협상을 통해 이슬란드에 어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슬란드인에게는 쉽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될 사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업입니다. 어업은 이슬란드 경제의 기둥 산업 중 하나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수산물은 이슬란드 상품 수출 총액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이슬란드 대형 수산 기업 브림의 관리자인 스벤 마르길소는 수십 년간 이슬란드가 어업 관할 범위 확대, 과학적 어획 할당 제도 구축, 제품 부가가치 제고 등을 둘러싸고 하나의 완전한 산업 체계를 형성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재개되어 최종적으로 유럽 동맹에 가입할 경우 이슬란드 어업은 유럽 동맹 공동 어업 정책 구도 안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업 관리권 배분, 어획 할당량 결정, 기존 외자 진입 제한 유지 여부 등 일련의 문제들이 줄줄이 불거질 것입니다. 마르길소는 어업 자원 통제권을 자국이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신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정학이 이슬란드인이 유럽 동맹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에 함께 자리한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슬란드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된 빌리 롱은 이슬란드가 미국의 신둘 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농담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상비군이 없는 이슬란드의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8월 29일 저녁 라우가르달스 홀 개표 현장에서 관계자 비웨르든 아르나르 칼라소는 자신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국제정세의 요동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발언이 자신을 우려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는 유럽 동맹에 가입하면 어느 정도 안전 보장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란드 국영방송이 8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표 예비 결과 찬성 47.2%, 반대 52.8%로 반대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이슬란드의 프로스타 도티르 총리는 얼마 전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유럽 동맹 가입 협상을 다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이미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이슬란드 내부의 공경과 민심의 분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책 자주권을 지키면서 경제 회복력을 높이고 외부 안보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이슬란드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의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선배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나중에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조금 더 벌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미루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미루고 하고 싶은 일도 먹고 싶은 것도 모두 참으면서 억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돈이 생기면 건강이 나빠지고 시간이 생기면 함께할 사람이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돈이 아까워서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 돈보다 건강 때문에 가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모님께 잘해야지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친구와 언제 한번 만나자고 말했는데 그 언제가 끝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실패했던 경험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순간을 계속 다음으로 미뤘던 겁니다.

고재의 작업반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고심력혈의 늪포리와 요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세스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의 종단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정서에는 인민의 건강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이라는 위협을 추진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위생 건강 사업의 기초적인 지위와 전반적인 역할이 한층 더 도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약법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대중이 진찰 치료 과정에 가장 관심을 돌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고 위생 건강 사업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조여 모순을 해결하는 데 유리하며 이민의 건강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에 보다 잘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약법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건강은 행복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건강이 1이라면 기타 모든 것은 1 뒤에 0으로 0이 아무리 많아도 1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은 중국식 현대화의 출발점과 귀착점입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하여 기본 의료보건 위생제도가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성숙되고 정형화되도록 추진하며 제도로 이민 건강복지를 보장하여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품질 건강생활에 대한 이민 대중의 기대를 보다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민족의 창성과 국가의 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하여 의약보건 위생 분야의 공급 측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인구의 건강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인민 대중의 신체 건강과 심리 건강이 현대화 건설에 부응되도록 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민이 강건한 자태로 현대화 사회에 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인민의 건강을 촉진하여 기대를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는 데 리로우며 구조를 조정하고 취업을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합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중대한 전염병과 돌발 공공위생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관계되고 사회 정치의 전반 국면의 안정과 관계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화하여 중대한 전염병 사태에 대한 조기 경보, 연구 판단 및 대처 기제를 완비하고 예방 통제 및 응급 치료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방호망을 치밀하게 구축하고 차단벽을 튼튼히 쌓아 올리며 강대한 공공보건 위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현대화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발도상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주었으며 인류가 더욱 좋은 사회제도를 탐구하는 데 중국 방안을 제공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 심화를 통하여 기본 공공위생 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량질의 의료 자원의 균형 배치와 기층 편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리나라 국정과 인류 사회의 발전 규칙에 부합되는 위생 건강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중국식 방법으로 의료체제 개혁이라는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며 전민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서 서방의 현대화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의 원칙과 요구를 확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병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 있는 위생 건강 발전이기를 성공적으로 개척해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중대한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 중대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복귀한 리론과 실천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권한

0: 당의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확고부동하게 종확한 정치적 방향을 따라 전진하며 시종 당의 용도를 견제하는 데 의거하면서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시종 인민의 건강을 선차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인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실시해야 하는 바 인민 대중이 가장 기대하는 분야로부터 시작하고 인민 대중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분야부터 개선하며 인민 대중의 리그로부터 출발하여 개혁의 최대 공약수와 최상의 균형점을 찾아내면서 건강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당의 집권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을 최대의 치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위생건강사업의 공익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공익성을 의료보건위생사업의 기치에 새기고 공익성을 지향하는 것을 견제하며 서비스 체계서의 공립의료기구의 주체적 지위를 견제하고 민영병원의 발전을 선도하고 규범화하며 시종 최선을 다하여 능력껏 해결하고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하고 기재를 개혁하고 소비를 확장하고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인민 대중이 개혁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시대 당의 위생 및 건강사 방침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위생건강사업에 대한 당의 기본 요구입니다. 반드시 기층을 중점으로 하고 개혁과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예방을 위주로 하고 중의와 소의를 함께 중시하며 건강 문제를 모든 정책에 구현시켜 인민이 함께 건설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울약 실시 이래 염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연변저순적 자치주는 황소 특색 산업의 질적 향상과 전환 승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보상, 프로젝트 건설, 종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집중해 산업 발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황소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 황소 산업은 규모화, 집약화, 브랜드화, 고급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종합 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 시장 평판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연변은 수자원이 풍부하고 온화하면서도 수변한 기후와 함께 풍부한 산림과 풀밭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생태 환경이 양호합니다. 이는 황소 산업 발전에 적합한 생태적 사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길림성 룡정시 동성영진의 국가급 연변 황소종 모우 수종소에서는 용기가 나는 털을 가진 황소들이 드넓은 털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 수종소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연변 황소 종원 단위로서 우량 종축 선발, 종질 자원 보호, 품종 개량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안정적이고 우량한 종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변 종목개발집단 유한회사 류일명은 현재 1,300여 마리의 번식 가능한 연변 황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120만 제의 동결 정액을 생산하고 2018년에는 중국 농업대학 리득발 원사와 공동으로 원사 작업장을 설립하고 연변 황소 과학기술 정원과 대학원생 작업장 등 여러 고급 과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요구 핵심 육종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연변 저순적 자치주는 황소 산업의 법적 보장과 종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연변 저순적 자치주 연변 황소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연변 저순적 자치주 인민정부에서 연변 황소 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연변 황소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5개 현시에 15개 향지를 핵심 구역으로 하여 종모우장, 핵심 육종장, 종보호 기업이 연계된 종보호 육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국가급 종모우 수종소 1개, 국가급 연변 황소종 보호장 2개, 국가급 유구 핵심 육종장 2개가 건설되어 황소 종질 자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종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변 자치주는 연변 황소 동결 정액 사용 관리를 세분화하고 연변 황소 동결 정액 생산 경영 전면 정비 림시 관리 방법을 제정했는데 동결 정액 생산과 경영 여부에 대한 점검을 조직해 생산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종원 품질과 공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네, 연변 동흥 종자소 과학기술 유한회사와 연변 동성 황소자원 보호 유한회사는 국가급 2대 질병 종화장으로 지정되도록 지도하여 전염병 방역과 연변 황소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연변 자치주는 산업 프로젝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현시들이 연변 저순적 자치주 연변 황소 집적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기획하도록 이끌고 있으며 산업의 규모화와 집약화, 특색화, 브랜드화 방향으로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정부 전용 채권 자금을 활용하여 룡종 연변 황소 육종 과학기술 산업단지 프로젝트와 곤춘 연변 황소 집중 번식과 사육 시범 단지를 잇따라 완공하며 전 산업사슬 발전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네, 산업 단지와 중점 프로젝트는 조직 생산, 시장 개처, 기지 보급 견인 기능을 발휘하여 연변 황소 집적 산업 단지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발전에 내생적 동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네, 추적 체계는 초기 성과를 거두었고 연변은 연변 황소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추적 시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하고 대규모 사육 기업이 정보를 입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지리 표시 증명 상표 라벨과 축산 등록 번호를 통해 연변황소 정보 조회와 추적이 가능하게 하여 품질 향상과 사육 기업의 경제 이익을 더 강화했습니다. 네, 연변 자치주는 정부, 산업, 대학, 연구, 활용의 심층 융합을 심화하고 연변 황소 산업 발전 전문가 위원회와 길림성 과학기술 목축업 강화 연맹 연변 황소 과학기술 분과를 설립하여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과학기술 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기업은 연변 황소의 핵심 집단, 혈통기록, 사육관리, 선종육종 등 여러 면에서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받고 있으며 과학기술로 산업의 전환과 승격, 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연변 자체에서는 지역 공동 브랜드 육성에 주력하여 연변 황소 지리 표시 증명 상표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연변 축목개발집단유한회사, 군천시 기릉목업유한회사, 연변 홍조진흥축목유한회사, 령정시 몽락목업유한회사, 연변 삼봉천수축목유한회사 등 5개 기업에 연변 황소 지리표시 증명 상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네, 동시에 연변 황소 지역 공동 브랜드 건설을 강화하여 2024년 농업 브랜드 정밀 육성 계획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제품 수출에서 브랜드 수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며 지역 특색 축산 브랜드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2: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1: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2: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1: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2: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1: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볼과의 대화에 담긴 장인 정신, 전국 노동자 선봉고 길림오동 세학야급 은편차급장 보제차급반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다 됐소, 꺼내게. 반장 문등봉의 한마디에 제자 장정왕이 급히 기계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막상 꺼내보니 어떤 왕불유행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정왕이 왕불유행 볶는 기술을 처음 배우던 때 일입니다. 포제의 규범에 따르면 왕불유행을 볶을 때 반드시 80%의 개화류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온도가 무려 160도에 달합니다. 타닥타닥 터지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순간 약재를 꺼내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은 고작 10초에서 2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망설이면 한솥 전체가 버려지고 몇 초 빨리 꺼내도 약효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조마조마함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모든 포제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등봉은 꾸짖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다시 해보자고. 그는 다시 약재를 준비하고 솥을 달군 뒤 재료를 넣었습니다. 잘 듣게. 처음에는 탁탁 드문드문 터지는 소리가 나네. 그게 개화가 시작되는 신호라네. 그러다가 소리가 한데 오르죠. 타닥타닥 터지는 간격이 가장 짧고 가장 빠르게 연달아 들릴 때 바로 그 순간이지. 그때 세 번만 세고 꺼내면 딱이네. 장정왕은 귀를 기울이며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그 시끄러운 기계 소음 속에서 리듬을 찾아냈습니다. 문등봉은 이

호재반에서 1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호둥지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태운 약재들을 수없이 쏟아내며 눈과 손의 감각을 조금씩 길러왔습니다. 지금은 작업반의 버팀목이 되어 제자들을 이끌며 불과의 대화에 깃든 절대 감각을 대대로 존수하고 있습니다. 네, 장정왕이 연습을 거듭한 끝에 이제는 제자를 가르칠 수 있게 된 모습을 보며 문둥벙은 회상에 잠겼습니다. 네, 제가 막 회사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 역시 스승님 뒤에서 심부름을 하며 보조하는 데서 시작해 한 걸음 한 걸음 익혔죠. 그러다 어느 날 스승께서 이제 기술을 다 뗐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참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제가 반장이 되어 이 반을 이끌게 되었네요. 네, 문둥벙은 바쁘게 움직이는 성원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의 솜씨가 출중해봐야 결국 두 손이 전부입니다. 근데 열 사람 모두가 능숙해지면 그때 비로소 선봉이 되는 거죠. 네, 저희 작업반은 여러 해 동안 각자 제각기 볶는 데서 시작해 지금은 누구나 제대로 볶고 누구나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의 덕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곳을 자신의 책임진 소치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 초창기에는 기술 수준이 들쑥날쑥하여 사람마다 볶은 결과물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 함께 한 솥 한 솥 수치를 맞춰가고 실패에도 꾸짖지 않으며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성원한테 물어봐도 왕불교행의 온도묘, 조절, 초자, 오미사의 색깔 등에 대해서 척척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전국노동자 선봉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이렇게 한 솥 한 솥 정성껏 볶아오면서 단 한 번도 대충 넘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이 바로 길림어동 세항야급 은편작업자 보제 작업반입니다. 단 10명으로 이루어진 이 작업반은 일상적으로 다루는 포제 품종만 해도 300종에 달합니다. 종약재를 볶고 액체 보조제와 함께 볶으며 강하게 달구고 증기로 찌는 등 작업을 통해 종약 음편으로 전환하는 핵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도, 시간, 약재 성질의 미묘한 변화 속에서 종약인의 기술과 장인 정신을 연마합니다. 바로 이러한 소박한 장인 정신이 이들 스스로를 전국 노동자 선봉호로 포제한 것입니다. 네, 종약 업계에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포제 공정이 아무리 번거로워도 인력을 아끼지 않으며 약재 품질이 아무리 고가여도 재료를 줄이지 않는다. 네, 이 번거로움과 고가는 결국 불과의 대화로 귀결됩니다. 장비에 달린 온도계와 초시계는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핵심은 색깔이 제대로 들었는지, 향이 우러나는지, 소리가 적절한지 달려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두 눈과 두 귀, 그리고 안정된 마음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왕불교향을 볶을 때는 소리를 듣고 때를 판단하는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반면 남과 새를 볶을 때는 눈과 코를 동원하는 감각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아침 8시, 은편 작업장의 초약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문둥봉은 기계 옆에서 긴 백강 조각을 잡고 능숙하게 트름통에서 남개새를 반 조각 정도 보냅니다. 그런 조각에 펼쳐진 약재를 자세히 살펴본 뒤 코에 가져가 향을 맡았습니다. 네, 원래 청백색이었던 남가새 겉면이 연 노란색으로 고르게 물들고 고소한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나오면 다른 겁니다. 네, 솥 온도는 140도, 볶는 시간은 10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 노란색이 될 때까지 볶는 데는 정량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돌 볶으면 약효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넘기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보고, 맞고, 듣는 것만으로 불의 호흡을 꿰뚫는 이 기술은 그저 입안의 기본 소양에 불과합니다. 네, 문둥봉 반장 곁에는 항상 젊은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34세 공산당원 추설정입니다. 그는 순환 선발을 거쳐 보제 작업반에 발령받았고 지금은 이 반의 핵심 인력이 됐습니다. 문둥봉이 약재를 볶을 때마다 추설정은 곁에서 색깔을 요심히 관찰하고 향을 맡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지니고 다니는 필기책을 꺼내 온도며 시간, 색깔 변화를 꼼꼼히 기록합니다. 네, 설정이는 눈썰미가 좋고 섬세합니다. 그 진지함은 따라올 사람이 없죠. 네, 문둥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추설정의 필기책에는 다양한 회차의 약재, 각기 다른 온도, 지역 곡선, 그에 대응하는 완성품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팀 내 기술 개선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젊은 구성원들도 함께 기록하고 토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베테랑 스승들이 구두로 전수하던 경험을 추적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실질적인 기술로 변화시켰습니다. 네, 스승님들의 경험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어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정리해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청년 당원으로서 추설정의 오전은 확고했습니다. 네, 장인 정신은 결국 한 솥 한 솥에 약재를 정성껏 볶고 하나하나의 세부사항을 끝까지 파고드는 것에 있습니다. 전통을 계승하고 전국 노동자 선봉회 영광을 이어가려면 바로 이 사소한 일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이처럼 앞장서서 배우고 기록하고 깊이 파고드는 기세 덕분에 세대 교체는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 이 팀이 주도한 QC 품질 관리 과제는 전국 의약업계 우수 품질 관리 소저 성과 발표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구성원들은 낮에는 작업장에서 파라메트를 조성하고 밤이면 회의실에 모여 베테랑 스승들이 표현하던 감각을 정밀한 온도 곡선으로 황금빛 색감을 비교 가능한 색차 값으로 정량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다는 게 독보적인 비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죠. 독보적인 비결도 전승하지 않으면 잊혀지기 쉽다는 걸요. 네, 문둥봉의 말입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베테랑 스승들은 수십 년의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하며 말로만 전하던 전통기술을 그림과 글로 풀어낸 업계 교재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작업반은 전국 중약규범 보제의 음편도감 편찬에도 참여했습니다. 네, 지금은 작업장 모든 설비에 온도와 시간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설정은 설비를 능숙하게 조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미터는 참고일 뿐이지 진정한 실력은 여전히 한 솥 한 솥 직접 볶아가며 다져합니다. 당원이 앞장선다는 건 바로 이렇게 고된 일을 제대로 해내는 데 앞장선다는 뜻입니다. 네, 작업장의 일상은 지루하지만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원자재, 장비, 기록, 점검 등 한치의 소홀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업반 성원들은 날마다 반복되는 연마 속에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누군가 집에 급한 일이 생기면 모두 주저없이 그 자리를 대신해주고 젊은이가 작업에 미숙하면 스승이 퇴근 후에 남아 특별 지도를 자청합니다. 바로 이런 소박한 인정이 이 작업반을 1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왔습니다. 도나시 선진 집단,
도나지 모범집단 전국

노동자 선봉호. 이 영예들의 배후에는 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업반을 핵심으로 한 생산 품질 체계는 기업이 길림성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잠시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포장하는 것은 약재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기술을 존경하게 연마하며 장인 정신으로 초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선봉의 의미입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개울, 구, 마음, 심, 진열, 력, 피, 혈, 구심, 력혈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문의 창작에 있어서 매우 고심하다, 심혈을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당나라 시인 리한은 중국 문학사에서 걸출한 시인입니다. 시인은 27세에 사망했지만 곳에 많은 우수한 시편들을 남겼습니다. 네, 리한은 비록 황족 가문이었으나 직계가 아니었고 아버지가 국경에서 하급 관리로 있다.

0: 일찍 세상을 떠나기에 아주 비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리하는 어릴 때부터 시 창작에 심취했고 10살이 넘어서부터는 당나라 문단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으며 대문학가 한유가 리하를 높이 평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리하는 시를 지을 때 먼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윗말 한 마리를 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창작에 영감을 찾곤 했습니다. 그를 수행한 노비는 등에 비단 주머니를 메고 다녔으며 리하가 좋은 식구가 떠오를 때면 이를 적어서 두루마리로 말아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리하의 어머니가 시녀를 시켜 비단 주머니를 받아놓고 내용물을 점검하곤 했습니다. 네, 만약 비단 주머니가 차 있으면 어머니는 근심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시에 빠져 있구나. 심혈을 다 기울이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을 정도야. 네, 사실 리하는 모든 심혈을 시가 창작에 기울였으며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하게 됐습니다. 네, 고사성어 구심력혈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9월 10일부터 철도 부문은 기존 철도 원활 리용 상용 승객 회원 서비스를 바탕으로 상용 승객 회원 중 교원 군체를 상대로 포인트 우대를 적용하고 철도 1236 모바일 앱에서는 동시에 교원 자격 정보 확인 전용 구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회원 포인트는 기차표 교환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승차권은 8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됩니다. 8월 27일부터 철도 원활 리용 상용 승객 회원 중 교원은 철도 1236 모바일 앱에 교원 자격 정보 확인 전용 구역에 로그인하여 교육부 전국 교원관리 정보 시스템에 정보와 해소 검증을 거쳐 교원 신분을 확인한 뒤 9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열차를 사용할 경우 표면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상용 승객 회원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를테면 일반 상용 승객 회원이 1,000원을 지불해 표를 구입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5,000포인트를 받아 50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 반해 상용 승객 회원 중 자격 확인을 통과한 교원은 1,000원을 지불해 표를 구입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만 포인트를 받아 100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무엇 때문에 전당은 청년 사업을 전략적 사업으로 삼고 틀어주어야 한다고 하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산서의 첫 동네 황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성도 무후사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116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전당은 청년사업을 전략적 사업으로 삼고 틀어져야 한다고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당은 청년사업을 전략적 사업으로 삼고 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론단은 당과 국가사업 전 국민에서의 청년사업의 전략적 주의를 깊이 있게 제시한 것으로서 새 장정의 길에서 청년사업을 잘 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지도적 우위를 가집니다. 첫째, 청년사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후계자 양성 및 그 양성 사업의 본영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계됩니다. 청년이 흥하면 나라도 흥하고 청년이 강하면 나라도 강해집니다. 가장 생기발랄하고 그 어느 군치보다도 꿈으로 가득 차있는 청년들이 바로 미래의 지도자이자 건설자입니다. 청년들의 리상신념, 정신상태와 종합자질은 한 나라의 발전 활력의 중요한 구현이자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리상이 있고 책임을 떠오면 청년들이 있어야 나라의 전도가 있고 민족에게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이로부터 청년 사업은 절대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홍색 강산이 영원히 색을 바라지 않고 당사업 그리고 중화민족이 영성 속에서 발전하는 것과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 사업이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청년 사업은 지난 시기는 물론 지금이나 앞으로도 당사업 중에 한 가지 전략적 사업입니다. 청년 사업을 잘하면 우리는 분토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부단히 강대한 힘을 얻게 되고 한없이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청년 사업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소중한 경험이자 훌륭한 전통입니다. 광범한 청년들을 대표하고 청년들의 신뢰를 얻고 청년들의 의거하는 것은 우리 당이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군제 등 그날부터 청년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청년들을 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희망으로 간주했습니다. 1차 당대회에서는 당의 예비학교로 청년단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했습니다. 1922년 5월 5일 당의 직접적인 배려와 용도하에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 탄생됐습니다. 혁명과 건설과 개혁의 집안 역사 시기에 당은 시종 청년들을 각별히 중시하고 관심하고 신뢰했으며 광범한 청년들이 신념을 확고히 하고 당을 따르며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고 나라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이바지하도록 조직하고 인도했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하는 당장은 신시대에 어떤 청년을 양성하고 청년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답했습니다. 또한 청년 사업을 확고히 틀어지고 광범한 청년들이 독의 백년이라는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이 시대의 주제에 걸맞는 리상과 신념을 수립하고 시대가 부여한 역사적 책임을 과감히 짊어지고 생력군과 덜국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이루어내는 데 청춘의 힘을 이바지했고 중요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당과 인민 사업의 발전은 한 시대 또 한 시대 포부를 가진 청년들의 분투와 기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셋째, 신시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중대하고도 시원한 우위를 가집니다. 신시대의 중국 청년들은 더욱 자신자강하고 뛰어난 사고와 분석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더욱 생기로 차 넘치고 과감하게 혁신하고 창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종 사회사조의 현실적인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리상과 현실, 주의와 문제, 리기와 리타, 개치와 군체, 민족과 세계 등면에서 사상적 곤혹을 느낄 수 있으므로 더 깊이 있고 세심하게

0: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목적성 있게 해결하여 광우만 청년들이 리상이 있고 과감히 책임을 지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분타는 신시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청년들을 독잘 단합하고 조직하고 동원해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풍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하도록 하는 것은 새 장정의 길에서 청년 사업을 잘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전 당은 당섭 후계자 양성이라는 이 군분대계에 입각하고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 양성이라는 이 군분과업을 확고히 파악하며 두 높은 정치적 책임감과 강렬한 역사적 사명감으로 청년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의 과학적인 이론으로 청년들을 무장하고 당의 초심과 사명으로 청년들을 감화시키며 청년들의 절친한 친구, 청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자, 청년 대중들의 길잡이가 되어 광범한 청년들이 확고부동하게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실천해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인도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력동적인 실천 속에서 청춘을 찬란하게 빛내도록 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전당은 청년 사업을 전략적 사업으로 삼고 틀어줘야 한다고 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소연 가수가 부릅니다. 순간만이 아름답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제13회 길림성 시민문화제 민족실내악단 특별음악회가 길림성 장춘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음악회는 경전 전승과 개편 창작 두 부분으로 나뉘어 고전의 운치와 현대의 미감을 함께 갖춘 민족실내악 작품 10여 곡이 연주되었습니다. 비파, 고쟁, 양금, 완 등 전통 악기들이 저마다의 음색을 뽐냈고 연주가들은 현을 붙삼아 중화 전통 음악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경전 전승 부분에서는 비파 합주 신면 내복이 첫 곡으로 연주되어 힘있는 현음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덕해가 창작한 춘잠을 신강의 음률로 무사헌신 정신을 노래했고 비파 사중주 여름은 생동감 있는 음표로 서역 여름의 다채로운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비파와 고쟁의 이중주 춘강 화월야는 봄밤 강가의 정취를 차분하게 전했으며 연주가 끝난 뒤에도 잔잔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비파 연주 먼 곳에서 온 손님이여 머물러 주세요는 이족 인민의 정서를 흥겹게 담아냈고 비파 사중주 대만 풍정은 대만의 음조를 활용해 량한 동근 동원의 문화적 혈맥을 전달했습니다. 개편 창작 부분에서는 길림성 작곡가 양영택의 민족 현악기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봄의 왈츠는 3박자 리듬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를 담았고 활발한 다람쥐는 재치 있는 음색으로 숲속의 전경을 그렸으며 초원의 준마는 힘찬 리듬으로 광활한 초원의 기운을 전했습니다. 현악 합주 만리화는 강남 민호의 선율을 청아하게 표현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을 편곡한 연주는 힘찬 리듬으로 동서양의 조화를 선보였고 붉은 산호 상상곡은 홍색 고전에 대한 경의를 담아 연주가 끝난 뒤에도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전통 민악을 바탕으로 시대의 새로운 소리를 더하며 장춘 시민들에게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깊이와 활력을 전했습니다. 천리수색 풍불대지 왕건구 유화 작품전이 일전에 신강 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2026년 길림성 문화 고품질 발전 전용자금 지원 프로젝트로서 이번 전시는 유화 예술을 교량으로 삼아 길림과 신강 두 지역 간 문의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길림성 미술가협회 주석인 왕건국은 지종 동북에 뿌리를 내리고 유화 작품들을 꾸준히 창작해왔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길림의 생태적 아름다움, 공업 문명, 홍색 문화와 일대일로 등 핵심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중국 미술가 협회 주석 범적 아는 왕건국은 탐구와 창조를 지속해온 예술가라며 천산과 장백산이 함께 웅장하고 동북과 서북의 문화맥이 서로 이어져 있다며 이번 전시는 왕건국 선생의 예술상 큰 수확이자 신강 미술계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학술 교류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왕건국은 신강 관객들에게 백산 송수의 길림은 넓고 비옥한 흙토지가 있는 곳으로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길림은 동북항일연군의 창건지이자 동북해방전쟁의 발상지이며 항리원조의 후원지입니다. 또한 세중국 자동차 공업과 영화 사업의 요람이자 중국인민 항공 사업의 요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신강 미술계와의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왕건국은 신강 미술관의 대표작 10월의 논을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유화를 통해 두 지역 미술계의 교류를 넓히고 신강 관객들에게 동북 유화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8월 31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대학과 초중, 고중, 소학교가 2026년 가을학기 개학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교육사업위원회와 연변 조선족 자치주 교육국이 주최하고 연길시 교육국이 협조한 내일의 태양을 받들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음악사상 정치 수업 및 전주 대학 초고중 소학생 개학 첫 수업 활동이 주 회장인 연길시 연하소학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개학 첫 수업은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며 함께 개학 첫 수업을 듣자를 주제로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계의 주회의장과 전주 사천역의 학급 분교실이 동시에 연동하는 수업 모식을 취해 전주 15만여 명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이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이번 수업은 역사를 노래로 엮고 노래로 역사를 풀어내는 몰입형 교육 방식으로 연변의 70여 년 발전 과정을 따라 동만 지역의 홍색 역사를 돌아보고 원봉수로 건설 이야기를 전했으며 당과 국가 역대의 지도자들이 연변에 대한 관심과 당부를 되새기고 진달래와 장백송에 담긴 연변 정신을 해독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교육사업위원회와 연변 조선족 자치주 교육국은 주내 각 학교에서 개학 첫 수업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사업을 심화하고 대학 초고중 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며 덕을 갖춘 인재 양성 근본 임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실천으로 삼아 음악 사상정치 수업 활동을 시작으로 조제 반회, 국기 아래의 연설, 연학 실천, 지식 경력, 경전 랑독 등 일련의 교육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당과 조국,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교육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은 민족 단결의 근본이자 변강 안정의 토대이며 인재 양성의 핵심이라면서 향후 건강제일 교육 이념을 성실히 실천하고 다섯 가지 교육 병행 사업을 심화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전면적 발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대학, 초고중, 소학교 사상정치 교육 일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통용언어 문자 보급 선전주, 민족 단결 진보 선전달 등 일련의 활동을 펼쳐 학생들의 어려서부터 확고한 신념과 애국심을 갖추도록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저녁 2026년 연길시 대중문화활동인 즐거운 연길 대무대 폐막식이 길림성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길시 문화관광국에서 지도하고 연길시 문화관에서 주최했으며 지난 6월 10일에 가동된 이래 근 3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마다 시민과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학교와 가도, 지역사회, 민간 예술 단체 등이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 기악, 무형 문화유산 전시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연길의 대중문화 활력은 물론 민족 단결과 조화로운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길림성 연길시 문화관 관계자는 즐거운 연길 대무대는 연길을 대표로 하는 대중문화 브랜드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계속 마련해 민속 문화와 생활의 정취가 살아있는 문화 관광 명소로 가꾸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초선족 자치주 현시 축구 리그가 8월 30일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총 7라운드에 걸친 치열한 접전 끝에 용정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연길팀이 준우승을, 훈춘팀이 3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결승전이 열린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는 근 2만 명에 달하는 관중이 몰렸습니다. 이목을 집중시킨 경기였던 만큼 그라운드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관중 속도 따라서 들썩였는데 8개 현시에서 모인 응원단과 명태 응원단이 저마다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 관광 컨텐츠를 접목한 개성 넘치는 응원전으로 열기를 더했던 것입니다. 한편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연길팀과 용정팀의 마지막 맞대결은 90분간의 각축 끝에 용정팀이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용정팀은 7전 7승이라는 완벽한 성적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용정팀의 리진이가 최다 득점자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화룡, 돈화, 용정, 왕청 4개 경기 구역이 우수 경기 구역상을 받고 연길, 도문, 안도, 훈춘 4개 경기 구역이 최고 인기 경기 구역상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이번 연변 리그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체육국과 각 현시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주 8개 현시에서 각기 1개 팀을 구성해 참가했습니다. 홈과 원정 단일 리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총 28회의 대결이 펼쳐지며 올여름 축구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7월 개막 이후 전반 과정이 프로리그 수준에 맞춰 운영되었고 7라운드 내내 박진감과 긴장감이 넘치는 명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제1회 대회의 우승팀은 연길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오늘 시간에는 산서의 첫 동네 황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소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산서의 첫 동네 황성촌의 깊고 아늑한 황성의 정원에 서서 비바람에 퇴색한 푸른 벽돌과 창틀에 새긴 글자를 만지고 혹은 은은한 차의 향기 속에서 요요한 음악을 들으면 마치 300여 년 전의 어제로 돌아간 듯 그 속에 심취하게 됩니다. 산기슭의 물가에 위치한 황성촌은 234가구가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지만 자랑스러운 역사 흔적으로 인해서 산서의 첫 동네로 공인됩니다. 웅장한 성벽과 관가의 건물, 일반 사택들이 즐비한 황성은 고대 중국의 축소판입니다. 건물이 첩첩하고 정원이 겹겹한 황성 상부는 청나라 강희 황제의 스승이었던 진정경이 모친을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진정경은 황제의 스승이면서 그때 당시의 재상이고 강희 자전을 비롯한 고전의 심혈관이기도 했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진정경이 그때 북경에서 벼슬을 할 때 그의 모친이 북경을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었으나 연로한 몸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경은 고향의 북경에 자금성과 유사한 저택을 지어 이름도 황성상부라 하면서 모친에게 효도했다고 합니다. 진정경의 호가 오정이므로 황성상부는 일명 오정산촌으로도 불립니다. 570여 년 전의 명나라 때 공사를 시작해서 청나라 강희 황제 때 이르러 오늘의 규모를 형성한 황성상부는 자금성을 본따서 건물을 내성과 외성으로 분류했으며 1700m 길이의 성에 성문도 9개를 쌓았고 크고 작은 정원은 19개에 달합니다. 어서루는 찬란한 금빛으로 빛을 뿌리고 하산루는 웅장하고 험준하며 중도장은 장관을 이루고 두축건은 정원과 정원이 교묘하게 연결되며 장병동은 기이하고 남서원은 아늑하며 서화원은 운치를 자랑합니다. 관료저택과 문인의 생가, 지방민가 특색을 한몸에 모은 황성상부는 전문가들로부터 북방 최고의 선비 가문의 거대한 저택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황성상부의 외성은 중도장을 말합니다. 외성의 성벽과 점안당, 소저원, 한림원, 서원, 화원과 공덕패방 등으로 구성된 중도장은 웅장한 규모를 특색으로 하는 청나라 보루식 건물 군락입니다. 황각루라고도 하는 이 어서루는 중도장의 성문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각이 화려한 대들보와 그림으로 단장한 기둥, 날아갈 듯한 처마, 금빛과 붉은색의 건물에는 강희 황제가 친필로 쓴 오정산촌이라는 간판이 위엄을 나타냅니다. 공덕패방은 황성상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패방입니다. 상부에 들어서면 먼저 기둥 4개의 3층으로 된 커다란 패방이 맞이해줍니다. 석패방 전체는 화려한 조각으로 단장했는데 하단에는 상스러운 짐승들이 조각되고 상단에는 용과 봉황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패방의 뒤에는 기둥 두 개의 1층으로 된 작은 패방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옹근 돌을 깎아서 세운 작은 패방들에는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진신의 가문이 받은 벼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외성에서 가장 주요한 건물은 대학 사제라는 이름을 가진 진정경의 저택입니다. 강희 황제가 친필로 쓴 점안당 간판이 걸려져 있는 이곳은 지방 특색이 다분한 2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특히 조각이 일품입니다. 처마와 창틀, 난간, 조벽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조각물이 정교한 기법을 자랑하면서 웅장함과 화려함, 우아함을 한 몸에 안고 있습니다. 황성상부의 내성은 진씨 가문이 명나라 때 지은 보로식 건물인 도축거입니다. 진씨 내의 생활장소인 도축거는 상대적으로 독립되면서도 교묘하게 서로 연결된 각자 폐쇄된 8개의 정원으로 구성됩니다. 125개의 방을 가진 장병동은 영산공부와 어사부, 진씨종사, 세덕원, 수덕거, 기린원 등 건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정원마다 돌사자와 조벽이 각자의 특색을 자랑합니다. 그 어느 건물에 들어서든지 대들보에는 조각, 기둥에는 그림, 창틀에는 조각이 화려합니다. 특히 창틀에는 모란과 봉황, 기화이초가 새겨져 복과 장수의 기란 뜻을 나타냅니다. 거기에 실내의 단양목 의자와 예스러운 식탁, 화려한 조각의 침대, 발받침대 등을 만지면 아마치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역사를 피부로 느끼는 듯 현실적입니다. 내성의 성벽은 명나라 말기에 쌓은 것입니다. 성우에 성각휘를 쌓고 성의 두 귀퉁이에는 문창각과 관제묘를 지었습니다. 나무 계단을 따라 성 위에 오르면 성 안팎의 그림 같은 경관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1632년에 명나라 때 지은 하산루는 진씨 가문이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지은 방어성적인 건물입니다. 벽돌과 돌로 지은 이 건물은 비로소 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통로와 계단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7층 건물에서 3층부터 방의 창문을 냈고 건물의 유일한 출입구는 2층에 높게 설계되어 밧줄다리를 통해야만 지상과 연결됩니다. 하산로 옥상에는 적군을 감시할 수 있는 성각휘가 있고 탈출을 위해 지하도까지 팠습니다. 또한 장시기 동안 건물 안에 묶일 것을 감안해 우물과 방아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충분한 양의 식량도 저장돼 있습니다. 1642년에 세운 남서원은 이름처럼 진씨네 자손들이 공부하는 장소로서 진씨 가문의 학교로 손색이 없습니다. 진씨네 청년들은 모두 이곳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황성촌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진정경 묘지가 있습니다. 폐방과 비석, 신도, 석상 등이 묘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날 황성상부는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돼서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산서의 첫 동네 황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성도 무호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도 무호사 박물관은 전국 유일의 군신 합사 사묘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삼국 유적 박물관입니다. 성도 무호사 박물관은 1790여 년의 역사적 축적을 담고 있습니다. 1961년에 제1진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었고 1984년에 정식으로 개관하였으며 2008년에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전국 삼국문화연구센터로 되었습니다. 현재 15만 평방미터의 부지 면적을 점하고 있습니다. 삼국 역사 유적지 서구와 금리 민속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평균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독특한 구조는 역사 년혁의 장인 정신의 융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뿌리는 기원 223년 유비가 묻힌 혜릉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남제 시기에 한소렬묘가 건설되었고 남북조 시대에는 제갈량의 전담 사당인 무후사가 혜릉 옆으로 옮겨져 삼자가 분리된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명나라 홍무 24년 촉헌왕 조추는 제갈량의 동상을 한소렬묘로 옮겨 일사동사의 선구자로 되었습니다. 청나라 강희 황제 연간에 재건된 후 유비전은 군주를 존경하고 제갈량전은 신하를 존경하는 예제 구도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국 역사 유적지는 박물관의 핵심으로 혜릉, 한소렬묘, 무후사, 사미묘가 엇갈리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혜릉은 유비의 묘소로 봉토더미 높이는 12m이며 측백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엄숙함을 한껏 드러냅니다. 유비전 내에는 높이 3m의 제왕 동상이 위엄있고 엄숙하며 양쪽의 관우와 장비 등 문신 무장 동상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듯합니다. 제갈량 전에는 죽는 날까지 이 한 몸을 바친다는 현판이 있어 제갈 공명에 대한 세상의 경리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 내외 비각은 석질 서사라 할 수 있으며 당대의 촉상 12, 명대의 제갈 무후 사당비 등 귀중한 유적은 사료와 예술적 가치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문화적 표현은 무게감과 생동감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사천적 항전 장령인 류상의 릉원을 주체로 하여 삼국의 충리 정신과 항전 정서가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으며 금디 민속구는 천서 민가를 네 개체로 삼아 삼국 주제 민속 공연과 수공예품 제작 등을 통해 전통 문화를 생동감 있게 전승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삼국 문화 진결, 무후사 역사 연혁전 등의 전시가 상설되어 있으며 문물과 정경 복원 등의 수단을 통해 촉한의 역사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국 문화의 정신적 성지로서 이곳은 고대 건축물, 비각, 조각상 등 물질적 유산을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리, 지혜, 용무의 문화적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군신 합사의 독특한 교정에서 역대 문인들의 찬송에 이르기까지 성도 무후사 박물관은 이미 기념 장소의 의미를 넘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고금을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 랜드마크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 무후사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준걸 가수가 부릅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막대 사탕 하나로 이어진 한 여성과 교통경찰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갑자기 작은 가방에서 딸기맛 막대 사탕 하나를 꺼내 웃으며 저한테 건네주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최근 절강성 항주의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교통경찰의 따뜻한 배려로 위로받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뒤 좋아요 3만 개를 받으며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은 8월 22일 밤 9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로질러 오는 승용차에 치여 땅에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약간의 외상만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떠난 뒤에야 그는 비로소 자전거가 고장났음을 발견했습니다. 자전거를 고칠 줄 몰랐기에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밀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처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때 근무 중인 교통경찰을 발견한 여성은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교통경찰은 항주 공안교통관리 상성대대 사계청 중대 오토바이 팀 팀장 장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그는 몸을 숙여 여성의 자전거 훼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동차 체인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요. 어떻게든 고쳐줄게요. 여성의 불안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그는 경찰용 오토바이에서 막대 사탕 하나를 꺼내 웃으며 여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급해하지 말아요. 막대 사탕을 먹을 시간만 줘요. 여성이 이 자전거를 무척 아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수는 휴대하고 있던 물티슈도 꺼내 자전거 시트와 손잡이에 씌웠습니다. 이어 차체를 뒤집어 체인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전 과정은 물 흐르듯 깔끔했습니다. 한번 타보세요. 아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성은 자전거에 올라 한번 시험해 보았습니다. 사슬은 차륜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전거가 고쳐지자 여성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래는 오늘 좀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가장 무기력할 때 저를 비춰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29세의 장수는 안휘 청년입니다. 작년에 그는 고향에서 절강성 항주로 왔고 결국 자신의 오토바이 교통경찰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를 좋아했어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시물이 화제가 된 뒤 많은 네티즌들은 장수가 왜 사탕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장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무가 바빠지면 밥 먹을 틈도 없어요.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막대 사탕은 원래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날 마침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달콤한 걸 먹고 기분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수는 자신의 경찰용 오토바이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마치 보물 상자와도 같습니다. 렌치, 드라이버 등 수리 공구는 기본이고 그 외에도 휴지와 밴드도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근무 중에 작은 일이 생기면 현장에서 간단히 수리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길에서 시민을 만나 도움 요청을 받으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토바이 팀 팀원들은 이런 물건들을 늘 갖춰두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여성이 이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의 큰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교통경찰 아저씨, 정말 마음이 따뜻하네요. 차 수리하는 건 놀랍지 않았는데 막대 사탕을 꺼내는 건 생각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대 사탕 하나로 이어진 한 여성과 교통경찰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오늘의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제환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81년까지는 중국 역사에서 춘추시기로 불립니다. 당시 주왕 정부인 주왕조는 세력이 파격했습니다. 여러 제후들은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패권을 장탈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 제후국들 속에 다섯 개 패조가 손으로 나타났는데 훗날 이를 춘추 5패라고 불렀습니다. 그중 제일 먼저 패권을 잡고 5패의 으뜸으로 나선 제후가 바로 제환공입니다. 제나라는 주왕조의 수많은 제후국들 중에서 큰 나라로서 중국 동부 산동 성북부에 위치했습니다. 산을 덩지고 바다를 끼고 있는 제나라는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환공은 성이 강이고 이름이 소백이며 제나라의 15번째 군주입니다. 소백의 공자 시절 제나라 국정이 혼란해서 소백과 형제들은 분분히 다른 나라로 망명했습니다. 그 후 제나라 군주가 정변에서 살해돼서 제나라의 군주가 없게 됐습니다. 군주 계승권을 갖고 있는 소백과 교는 이 소식을 접한 후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제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교의 군사인 관중은 규모가 임금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중도에서 소백을 저격했습니다. 관중은 먼 데서 소백을 향하여 화살을 날리는데 화살은 소백 허리에 띠꼬리에 꽂혀 소백은 구사일생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소백은 상대방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화살에 명중돼 숨이 진 것처럼 가정했습니다. 관중은 소백이 이미 죽었으니 인젠 교와 경쟁할 수가 적수가 없다고 생각해 전진의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소백은 이 틈을 타서 낮과 밤을 이어가면서 행군해 마침내 교보다 6일 앞당겨 제나라 도읍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소백은 대신들에 의해 임금으로 추대돼 제환공으로 받들렸습니다. 제환공이 집권한 후 현안 자와 유능한 사람을 통용하여 수많은 뛰어난 치국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살해하려던 관종에게 가장 중요한 직위인 상국을 맡기고 나라의 큰 일을 그에게 위탁했습니다. 제환공은 개혁 조치를 적극 실시해서 혼신을 다해 제나라의 혼란한 국민을 개변함으로써 제나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제후국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되게 했습니다. 당시 중국 사책에 나라 이름으로 기재된 것만도 거의 130여개나 되는데 그중 실력이 비교적 강한 것은 진나라와 초나라, 진나라, 노나라 등 10개 나라입니다. 주왕실은 주왕 왕조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이미 실권을 상실했습니다. 이때 여러 소수민족은 중원 제후국들을 향해서 진공을 발동했습니다. 총명한 제환공은 왕을 존중하고 외적을 물리치자는 골을 내걸고 정치와 군사적으로 주왕실을 보필하고 제후국들을 연합해서 공동으로 외적을 물리침으로써 주왕실의 호감을 얻었고 중원 여러 나라의 옹호를 받았습니다. 하여 제환공은 즉위한 6년 만에 제후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제환공은 집권한 42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제후 연합을 결성했는데 이 연합을 가리켜 구합 제후라고 합니다. 기원전 651년에 있은 구구 회맹이 제환공이 표업에서 있어서 정상에 오른 증거였습니다. 회맹이 이루어진 후 주양왕은 제환공에게 천지를 올리는 고기를 선물하고 제환공의 폐주 주위를 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제환공이 세운 폐업은 춘추 시기에는 창업 단계에 속했으나 패권을 잡는 과정에 제환공은 여러 맹우들과 사이좋게 보내고 전쟁을 줄였으며 외적의 약탈과 침입을 물리쳤습니다. 제환공의 폐업 성공은 중원 경제와 문화 발전과 백성들의 생활 안전에 유리했습니다. 때문에 제환공은 사책에 춘추 5패에서 환공이 으뜸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0: 지금까지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 제환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4: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 录制
2: 第八讲，供奉中国与中华民族内聚发展，辽宋夏金时期，对峙如宋辽夏金，都被称为桃花时。习近平，辽宋夏金时期，中华大地上政权并立，契丹人耶律阿保机建立辽朝。 916至1125，耶律大石率部众西迁，建立哈拉契丹，1124至1128，史称西辽。汉人赵匡胤建立宋朝，960至1127，史称北宋。1127年，康王赵构。 在应天府（今河南商丘）即位，国号仍为宋，史称南宋（1127至1129）。党项人李元昊建立西夏（1038至1227），女真人完颜阿骨打建立金朝（1115至1234）。 这一时期还有西域的高昌回鹘、于田、喀拉汗、西南的吐蕃、大理等政权并存。这一时期政权之间的战争使得人民流离失所，对社会生产造成巨大破坏。中华民族的共同性却继续发展。在政治方面，各政权 竞逐中国正统，越争斗，政治理念和政治制度越趋同。在经济方面，各区域经济冲破政权并立的阻碍，形成互补共生的经济框架，成为政治整合的深层力量。在社会方面，各政权
3: 都推动所辖区域内的族群融合，这些局部性交融为后来的